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되고 실패의 반은 잘 나가던 때의 향수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성공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변화를 읽는 힘이겠죠? 절박함을 가장 든든한 무기로 함께 바꿔보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문이 열렸습니다. 첫 곡으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들려드렸고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0: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편하게 가져가시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예, 앞서 이제 연말에서 우리 성공과 절박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두 분은 네. 절박함이 성공을 만든다는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2: 저 공감하죠. 네. 특히 이렇게 이제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면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약간 이 절박함이 없으면 약간 이 성공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보면 절박하신 분들은 정말로 보여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느껴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 저렇게 나태해서는 안 될 텐데 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정말 성과가 달라요.
0: 성과로 바로 이어지더라.
2: 그럼요.
0: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요즘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네. 공부하고 있거든요.
0: 보이지 않는
1: 기운,
0: 에너지? 기?
1: 네. 기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세.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에너지가 실제 작용하는 것을 조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어떤 나의 기분이나 어떤 컨디션이 그냥 우리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딱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알게 그렇죠. 모르게 있다는 게 있거든요.
0: 또 기라는 게 흐르다 보니까
1: 맞아요.
0: 예, 영향을 주고받고
1: 역말이 아닌데 어쨌든 네, 그런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 꿈도 이루어지는 그 기운이 있지 않을까. 간절함이 이루어지 그 뭐야 이렇게 지속화되면 꿈도 이룰 수 있는
0: 순간 바깥에서 거의 정치인 네, 느낌이었다고.
1: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정치인 느낌이야.
0: 선거가
1: 뭐
0: 아직 안 끝난 줄 알았다고.
1: 아, 네. 기세를 비우고 하시죠. 분들 힘내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0: 어쨌든
1: 네.
0: 이제 절박함에 밀어올리는 성공 여러분도 좀 느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요.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으로 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말머리에 상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 신청은 저희 생방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 아침 9시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40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장중 1,530원대를 기록한 데 이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540원을 돌파한 것은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고 최근 환율은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외환위기 당시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잇따라 시장 안정 의지를 밝혔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당분간 고환율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잠정 휴업 상태인 전국 37개 점포의 영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 104개 매장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곳이 문을 닫게 됐고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약 3,500명의 직원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회사 측은 관리직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현장 직원들에게는 별도 지원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원금과 퇴직금 지급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원 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은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초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향후 매각 성사 여부와 자금 조달이 회생 절차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체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숙박업체가 요금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체가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려 한다는 논란이 커진댔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숙박난을 줄이기 위해 대학 기숙사와 연수원 등을 활용한 대체 숙박시설 1,900명분도 확보했습니다. 또 공연 당일 심야 교통편을 확대해 관람객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계속해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이어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의 호흡 맥박 점검하고요. 심폐소생까지 해드립니다. 경제재난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용인이고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아니, 오늘 텐션이 너무 좋아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나운서님의
0: 이 톤이 네,
1: 좋아요.
0: 아,
1: 너무
0: 예.
1: 좋아서.
0: 네.
1: 자, 오늘의 주제는
0: 네네.
1: 네. 자, 은퇴 전 흩어져 있는 보험과 금융자산을 평생 현금 흐름으로 제대로 바꾸자입니다.
0: 네. 평생 흐름으로.
1: 듣기만 해도 되게 막 설레이죠.
0: 설레죠. 네. 설레죠.
1: 자, 오늘은요. 이 50대 가장의 사연을 통해서 과한 보험료를 줄이는 기준 그리고 해약 환급금과 펀드 같은 기존 자산을 연금 재원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구조를 만드는 현실적인 꿀팁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0: 아, 은퇴를 좀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좀 절박하게 다가올
1: 맞아요.
0: 그런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정말 쉼없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아끼고 대출 갚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그렇게 버틴 끝에 얼마 전 드디어 저희 집을 짓누르던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마지막 대출금을 내던 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은행 앱에서 대출 잔액 0원을 보는 순간 제 인생 최고의 명품을 산 것보다 더 짜릿했습니다. 뭐 물론 저는 명품은 사본 적은 없지만요. 그날 아내와 자축하는 의미로 오랜만에 근사한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2: 어머, 당신 이런 고급진 레스토랑 예약할 줄도 알았어? 맨날 순대국밥만 먹다가 우리 오늘 진짜 칼질하는 거야? 디너코스 먹어보는 거야?
3: 아우, 당연하지. 오늘은 당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20년 전에 대출 받았을 때 이걸 다 갚는 날이 오긴 할까 싶었는데 그날이 진짜 왔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2: 당신도 고생했지. 근데 여보, 우리 대출금도 이제 다 갚았으니까 이제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내 친구 영인에는 연금 무슨 3층 탑, 4층 탑으로 겹겹이 쌓아놨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딸랑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잖아. 우리 늙어서 뭐 먹고 살아?
0: 그 순간 입에서 살살 녹던 스테이크가 고무 타이어처럼 질겨졌습니다. 그동안 빚 갚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대출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노후 준비라는 현실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년은 이제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은퇴 이후를 생각해보면 국민연금 외에는 뚜렷하게 준비된 게 거의 없습니다. 보험은 이것저것 많이 가입돼 있고 은행 적금도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도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저희 부부의 보험과 적금 그리고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정년을 8년 앞두고 계신 우리 50대 가장의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4: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셨나 봐요.
0: 네. 현금 흐름에 흐름에서 이제 발음이요. 너무 꼬이네요. 예. 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막상 돌아보면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1: 맞습니다. 엄청 많아요. 특히 이 50대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많이들 이걸 몸소 체험을 많이 하시는 것
0: 맞아요.
1: 같더라고요.
0: 뭔가 네.
1: 체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압박감 정말 큰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면 충분히 방향 수정이 가능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8년 남았는데도요?
1: 그렇죠. 이번 사연자분도 처음 상담 오셨을 때는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태였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이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0: 근데 진짜 그럴 때 위로의 차원에서 아, 괜찮아요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도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1: 그럼 할 수도 있죠.
0: 근데 진짜로 괜찮아요?
1: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궁금하시죠?
0: 그 중국어.
1: 다들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0: 네네. 네. 그럼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떠셨어요?
4: 네, 일단 이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좀 의외로
3: 좀 장점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우선 부부의 소득이 월 한 700 정도 네, 낮지는 않았습니다.
5: 네.
3: 그런데 이 노후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고정 지출이에요.
5: 고정 지출.
3: 근데 이 고정 지출이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그 고정 지출 중에 또 고민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건보료.
5: 그렇죠. 그렇죠.
3: 재산이 네. 제일 많을 때거든요.
5: 네.
3: 그러니까 건보료. 세금.
5: 세금.
3: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주택이 있다 그러면 담보 대출.
5: 대출.
3: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 중에 뭐 보험도 있을 수 있고요.
5: 네.
3: 근데 이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단 대출 그 주택 관련된 아우. 대출비라도 일단 없으니까
5: 가볍다.
3: 네, 예. 좀 마음이 가벼운 상태였던 거죠.
5: 예. 그러면 이제 뭐 돈의 흐름만 좀 잘 잡아드리면 되는
1: 맞아요,
5: 건가요?
1: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지출 구조를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만나면 또 다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네. 근데 이 생활비와 이 공과금에서 한 달에 나가고 있는 금액이 약 350만 원, 남편분의 용돈 그리고 차량 유지비로 50만 원,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 자녀 교육비와 용돈까지 해서 50만 원 정도.
5: 아.
1: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5: 네.
1: 자, 이 정도만 해도 지금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보험료, 고정 지출 비용이었습니다. 이 3인 가족 보험료가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5: 그러니까 700만 원 수입에 3인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3: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에 따르면 뭐 적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일 수 있죠.
5: 예, 근데 보통 게 네. 조언을 주실 때는 수입의 몇 퍼센트 정도가 보험료가 적당하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1: 7에서 10%, 뭐 15%까지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5: 네.
1: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령을 좀 고려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두 분 부부 그리고 자녀까지 고민했을 때는 100만 원 정도면 조금 과한 수준은
5: 과하다,
1: 있습니다.
5: 과하다.
3: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월 보험료의 수준 도 그렇지만 사실 뭐 보장 내용이 얼만큼 알차게 내한테 필요한
5: 그쵸.
3: 것들이
5: 내용이 중요하지
3: 이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월 100만 원 정도 중에서 종신보험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신보험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5: 네.
3: 나쁜 건 아니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이라면 이제 뭐 자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본인의 앞가림은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은퇴를 앞둔 시점에 대부분은 노후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더 관점이지 내가 사망해서 내 사망보험금을 누가 받아가느냐 이거는 사실 좀 뒷전이긴 합니다. 요즘에.
5: 그렇죠.
3: 네.
5: 그러니까 이게 자녀도 거의 성장을 했는데 사망보험금 위주로 준비가 돼 있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을 했던 게 이 보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구조 조정을 좀 했는데요. 일단 중복 보장 당연히 좀 줄여야 되겠고요.
5: 네.
3: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중심으로 좀 보장을 좀 잘 꾸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를 월 100만 원에서
5: 네.
3: 50%를 좀 줄였고요.
5: 반을 줄여요?
3: 네. 그래서 50만 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5: 근데 이제 오래 유지한 보험을 해약하는 건 좀 상당히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1: 누구나 그렇죠. 특히 이제 저축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남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이거 10년 넘게 낸 건데요. 이거 안 되나요 어떻게? 라고 하셨는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5: 에,
1: 다만
5: 에.
1: 지금 현재 상황에 나한테 필요한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어서 지금 사망보험금이라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난 저축이 더 중요하고 노후자금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건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5: 네.
1: 자, 그래서 여러 번의 이제 얘기와 되게 긴 시간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보험, 종신보험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 보험을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니 총 납입했던 금액이 약 5천만 원 정도를 그동안 납부하셨어요. 10년,
5: 10년 이상.
1: 이상.
5: 네.
1: 근데 지금 해약을 했을 때는 해약 환급금이 4,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즉 600만 원 정도가 좀 손해를 보는 건 맞아요.
5: 600만 원. 예. 변화를 위해서는 600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맞아요. 이게 단순히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 이렇게 뭐 단순히 손해니까 해지하세요.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의 이 현금 흐름이 현재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계속 높은 보험료를 유지하면서 이 노후 준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손실보다 앞으로 확보할 연금 흐름에 이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5: 네. 그럼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한 게 아니라 그 해약 환급금과 기존의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노후 현금 흐름을 다시 만드셨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이 마련되나요?
4: 일단 사연자분은 은행 적금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만큼 안정형이었어요.
5: 안정형
4: 예. 네, 안전추구형. 그래서 원금 보장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일단 적금이 만기 될 때마다 근데 또 이분은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 또 펀드를 또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펀드는 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또 살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운영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수익이 좀 나서
5: 다행이네요.
4: 3,600만 원 정도 네. 예,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 4,4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 주셨죠. 네네. 그 내용을 더해서 한 총 8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일단 확보를 해둔 상황이었죠.
5: 흩어져 있던 자산을 한 번에 모았더니 8천만 원이 되더라.
1: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자산을 이제 목표로 했던 노후연금, 노후연금 재원으로 재배치를 해봤거든요. 총 8천만 원을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비과세 형태의 연금, 비과세 변액연금에 넣었습니다. 자, 확정 이율은 5%를 지급해주는 상품인데 이걸 예치해서 65세가 되는 시점인 14년 동안 이게 5%씩 쌓이면요.
5: 네.
1: 연 5%니까 8천만 원에 5%면 띠디디 계산해보면 400만 원이죠. 그렇죠. 연 400만 원씩 이자가 쌓이는 거예요.
5: 예.
1: 14년 동안. 자, 그러면, 네. 예. 그럼 총 5,600만 원이 쌓인 거고요. 그러면 8천만 원이었던 원금에서 1억 3,600만 원이라는 연금 준비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마법과 같은 거죠. 정말.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금을 물론 한 번에 타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거를 월로 나눠서 받는 거긴 하지만 요거는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이고요. 연금을 개시가 되면 매월 50만 원씩 연금을 종신,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그렇군요.
1: 65세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노후 생활비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좀 충분한 금액을 만들었습니다.
5: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상품이 일시납 비과세 변액연금? 근데 네. 확정이율이 5% 상품이다. 이거는 뭐 수익률은 그러면 변액연금이니까 변할 수 있는데 어쨌든 5% 금리는 보장해준다. 뭐 그렇죠. 그런
1: 최저
5: 개념이에요.
1: 보증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5%는 보증해줘요.
4: 그러니까 예. 껍데기는 변액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이 변액 이 특성상 운영 수익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죠.
5: 네.
4: 근데 연금으로 활용할 때는 5%의 수익을 무조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5: 혹시 뭐 수익 잘 나면 더 주기도 하고 네. 보장은 된다는
4: 그러니까
5: 거네요.
4: 연금으로 활용할 때는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과 함께 평생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5: 그래서 지금 8천만 원 이제 묻어두면 14년 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다달이 50만 원이 나온다 그런
4: 맞아요.
5: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보험료가 지금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4: 네네.
5: 어떻게 되나 이
4: 보통 이제 이 50만 원을 줄이던 뭐 100만 원을 줄이건 그냥 줄여서 딱 끝내면 이게 다 없어지는 돈이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50만 원을 소비로 그냥 흘려보내게 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노후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 50만 원씩 추가로 연금을 좀 활용해보자. 연금으로 더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했고요. 한 10년 정도 납입을 하고 70세부터 개시하면 54만 원씩도 받게 되십니다.
5: 와.
4: 이것도 사망시까지예요.
5: 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뭘 추가한 게 아니라 그냥 다듬었을 뿐인데
4: 그렇죠, 맞아요.
5: 65세부터는 다달이 50만 원 그리고 이제 70세부터는 54만 원 더하면 이제 104만 원이게
4: 추가로 생기는 거죠.
5: 나오죠.
1: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 상품 같은 경우는 5%가 아니라 얘는 7에서 8%를 보증해줘요. 더 높습니다. 최저 보증이.
5: 그럼 아까 8천만 원도 여기가 더.
1: 네, 일시납으로 하는 건 최대가 5%까지고 이거를 월로 나눴을 때는 7에서 8%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 은행으로 치면 적금하고 예금하고
1: 맞아요.
5: 이게 네.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1: 자, 그리고 이제 상담 중에요. 이 제가 또 이 판도라의 제가 지난주에 판도라의 상자를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판도라의 상자 같은 어떤 보물 상자를 찾았어요. 이게 옛날 보험들은요 그러니까 다들 헷갈려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이제 이거 한번 보험 내가 갖고 있는 거 한번 점검 받아봐야지라고 해서 무슨 이제 뭐 어플이나 혹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줘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시네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줘야 되는 것들이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2007년, 2006년 이전에 가입한 것들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것들은. 그래서 초에 찾아보니까 네. 바로 1999년에 가입했던 연금보험이 있었습니다.
5: 예.
1: 네. 자, 요건요. 크진 금액이 아니었어요. 월 15만 원씩 10년간 납부한 상품이었습니다.
5: 그때면은 지금은 뭐 찾아보기 힘든 좋은 조건일 수도 있겠네요. 뭐 어떤 점에서 숨겨진 보물이라고 말씀하시죠?
4: 뭐 지금은 가입이 아예 불가능하죠.
5: 예. 네.
4: 그때 당시에 공시율이라고 하는 게 거의 8% 정도 됐고요. 이 공시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장 금리에 따른 변동성을 좀 갖고도 있는데 지금은 공시율이 거의 2%대 내외입니다.
5: 네.
4: 그거에 비하면 과거의 공시율은 굉장히 높았죠. 네. 근데 심지어 공시율은 8%인데 변동성은 있지만 이 상품의 예정이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하는 확정금리가 있죠. 이게 약 5%대를 육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앞전에 연금을 준비하자고 일시납 거치하는 게 5%였잖아요.
5: 네.
4: 얘는 연금으로 활용했을 때만 5%지
5: 네.
4: 중간에 해제했을 때는 변액 특성에 따라서 환급금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연금 상품은 확정 5%였어요. 해지를 해도 5%, 연금으로 활용해도 5%, 그러니까 최소가.
5: 네.
4: 최소 5%는 확정으로 이율을 지켜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보물 상품인 거죠. 효자 중에 효자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내용으로 지금 원금이 한 1,800만 원 정도 이제 준비가 돼 있었고요.
5: 네.
4: 특성상 확인해 보니 60세부터는 연금을 만약 개시한다 그러면 월에 2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또 받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5: 이미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연 판도라의 상자.
1: 네.
5: 원금은 1,800만 원인데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25만 원.
1: 예.
5: 넌 좋겠다 말이야. 지금
1: 좋겠다.
5: 계속 아까 쌓이고 있어요. 50만 원에 54만 원에 여기 25만 원에 정말 보물이네요. 네.
1: 예. 여기다가 또 누구나 갖고 있는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5: 아,
1: 자, 국민연금 예상 실수령을 확인해 보니 1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얼마가 되죠? 네, 맞습니다.
5: 네.
1: 257만 원입니다. 네, 바로 이 257만 원이라는 금액을 은퇴 후에 연금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결국 이번 상담의 핵심은요. 새로운 상품을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과 보험 그리고 소비 흐름을 재정비해서 이것만 해도 평생 들어오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바로 핵심인 거죠.
5: 그러네요. 보험료는 줄이고 잠자고 있던 금융자산은 연금화하고 기존 연금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부족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셨군요.
1: 네, 네. 특히 이 은퇴 준비는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얼마를 모았느냐가 보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은퇴 이후에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5: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
1: 그럼요.
5: 그래서 연금들 그렇게 선호하시는 거잖아요.
1: 네.
5: 예. 자,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대 가장의 노후 준비 고민을 통해서 보험료와 금융자산을 어떻게 이 노후에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매달 이렇게 생활비가 끊기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보험료가 과하게 나가고 있다면 무조건 해지하거나 유지하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필요한 보장인지 또 노후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은 없는지 이렇게 차분히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은 이제 다양한 연령대 고객을 만나시잖아요.
1: 네.
5: 연령대별로 좀 잘 대하는 방법 같은 게 본인의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젊으신 축이니까 뭐
1: 네.
5: 약간 50, 60대를 만난다. 아니면 좀 20대를 만난다. 요 상대하는 게 좀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1: 아, 아까 말했던 그 기 같은 기세 같은 느낌인가요?
5: 아니.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렇게 다가서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저희 청취자님들이 사실 평균 연령대가 보통 40에서 50대 좀 많으신 편이긴 해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저는 항상 저축을 우선으로 항상 중심을 두고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모으고 계세요? 얼마 모았어요? 연금 얼마큼? 보험 얘기는, 그러니까 보험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키포인트는 이 연령대는 무조건 저축이거든요.
5: 저축.
1: 그래서 계속 전 계속 저축만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저축하셔야 돼요. 돈 모으셔야 돼요.

0: 보는 편인 것 같아요.
1: 예를 들면 어떤 게 유명세를 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영향력을 좀 많이 좀 먼저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다룰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최근에는 다루었다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어른분들은 이제 얼마나 일했느냐를 많이 보세요.
1: 이 사람을 믿으려면
0: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경력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이런 도움들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또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시군요. 아,
2: 그래서 저는 그래서 20대나 30대의 경우 또래나 혹시 나보다 좀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 만나게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형동생을 만듭니다.
1: 야자하시나요?
2: 야자까지는 아니어도 편하게.
1: 편하게.
2: 뭐 좀 편하게 얘기하면서 뭐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1: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모델.
2: 모델보다는 그냥 이 방향성만 제가 좀 이제 저도 50대, 60대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을 한번 그려주죠. 이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원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 예. 잘 끌어주시는.
2: 그럼요.
1: 예. 그렇습니다.
0: 형이야.
2: 오빠야.
1: 예. 어쨌든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중요한 건 신뢰네요.
0: 그럼요.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1: 자, 청취자 여러분도 보험, 적금, 연금, 국민연금까지 재무 흐름 점검하고 제대로 잡아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신청을 주시면은요 이 방송 마치는 즉시 대로 지금 계신 전문가분들과 통화하실 수 있게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스타의 Loving You 들으시고요. 소비자 민원실로 가겠습니다. S-I-S-P-A-R. Sister.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것.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아, 오늘 0427번님, 0441번님, 2037번님 인사주고 계시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희 민원실 문턱 났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오늘 첫 번째 민원 만나보겠습니다. 5383번님,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평소 비염이 심해서 환절기가 되면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요. 최근 보험 점검을 받다가 부족한 보장을 추가하려고 했더니 상담사분이 부담보가 잡힐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억울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까지 이렇게 제한이 생기고 하니까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특히 기관지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물론 부담보가 있더라도 가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라리 나중에 가입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그러니까 비염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보험 가입할 때 그쪽 관련해서는 부담보 잡힐 수 있다 이런 안내를 받으셨다는 건데, 네. 일단 이 부담보가 뭔지 개념부터 좀 잡아주세요.
1: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보험회사가 특정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은 보장을 못 해드려요.
0: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염이니까 뭐 코, 비강, 네. 뭐 이렇게 인후, 뭐 이렇게 다 이게 다 들어가나요?
1: 인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보험사분도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0: 예.
1: 우선은 이런 식으로 비염 관련된 부분의 보장이 좀 일정 부분 안 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요, 그거 말고도 과거에 갑상선암으로 수술한 받은 경력이 뭐 이러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험사는 일정 기간 동안 이 갑상선 관련 질환에 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또 허리 디스크 같은 것처럼 허리 척추나 이런 쪽에 불편해서 치료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 부위, 허리나 척추 관련된 부분에 부담보가 잡힐 수 있습니다. 즉, 이 보험 가입 자체를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 부위는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하고 가입을 하자라는 조건으로 가입을 한 게 바로 부담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뭐 암이나 큰 수술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게 비염처럼 되게 흔한 거 이런 것도 그렇게 부담보를 잡힐 수가 있는 거네요?
2: 흔한 거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 좀 아닐 수 있지만 과거 한 2, 3년? 이때는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통풍 약 드실 수 있어요.
0: 네.
2: 젊은 분.
0: 네.
2: 근데 이 통풍에 관련돼서 보상을 안 해주겠다. 약을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뭐 평생 안 해주겠다는 회사도 있고, 5년간만 안 해주겠다 이런 회사도 있고, 뭐 좀 이런 별거 아닌 거지만,
0: 네. 네,
2: 뭐 암이나 뭐 아까 말했던 뭐 디스크 같이 관절 부위는 좀 계속 치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물론 부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안 된 당뇨, 고혈압 관련된 어떤 것도 잡을 수는 있죠.
0: 네.
2: 부담보 조건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뭐 수술 입원 이런 이력이 있어도 뭐 가능한데, 용종절제 정말 흔한 거잖아요.
0: 네.
2: 근데 용종절제도 뭐 기간에 따라서 뭐 3년 부담보, 2년 부담보 이렇게 잡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담보 때문에 사실 많이 놀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 보장을 안 해주겠다고.
0: 아, 뭔가 거절당하는 그 기분이 깨림직해.
2: 맞아요, 맞아요.
1: 예. 손해본 느낌이죠.
0: 예, 뭐 내가 뭐 이상한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네. 오늘 이제 좀 찬스. 오늘만큼은 쉽게 한번 퀴즈 드려볼게요.
1: 네. 네. 쉬고 좋아요.
0: 자, 퀴즈. 부담보는 현재 치료 중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그러니까 부담보는 현재 치료 중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근데 이게 또 문제를 풀어보면 만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대개가 X잖아요.
2: 무조건 네.
1: 무조건 아, X죠. 무조건. 저는 X 가겠습니다.
0: 맞습니다. 자, 뭐 이런 걸 퀴즈를 내냐 싶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근데 은근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부담보는 현재 치료 중인 경우인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 병력에 따라서 붙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통 최근 5년 이내 병력을 고지하게 되는데요.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약물 복용과 같은 이력이 있다면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승인이 된 경우도 있고요. 아,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이 된다고 하면 부담보 조건이 붙습니다.
1: 뭐 현재 치료 중인 것은 물론이고 과거 5년, 최근 5년 이내 병력을 종합적으로 본다. 그런 말씀이시죠?
0: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 어, 그래요? 예.
0: 같은 병력이고 해도요. 같은 부담보여도 보험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비염은 뭐 코만 해요. 인후드 대 이거 이게 다 보험사마다 다르다는 거죠.
0: 그럴 수 있죠.
1: 기준이 어떻게 다 다르냐.
0: 자, 예를 들어서 네. 같은 기관지 병력이 있어도요. 어떤 A라는 보험사는 1년간만 아, 부담보를 잡아요. 근데 B라는 회사는 5년간 부담보를 잡습니다. 또 근데 어떤 보험사는 부담보 없이 그냥 가입시켜 드릴게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다. 중요합니다.
1: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뭐 부담보로 하시겠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보험사도 다 알아봐야 되겠군요. 한 군데만 믿지 말고.
3: 아, 그렇죠. 네. 네. 특히 그래서 병력이 좀 있으시고 좀 나는 보험을 가입할 때 좀 불리한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좋은 회사를 한 군데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이 있는
1: 그러네요. 네,
3: 회사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도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조회를 회사별로 좀 해보시면서 선택의 폭을 좀 넓히시는 게 더 좋겠죠.
1: 아, 그거 그러면은 콜센터 연락해가지고
3: 아니요. 그렇게는 없어요.
1: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3: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실제 아, 심사자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1: 문의를 하고 네. 그러니까 가입을 하느냐 마냐는 최종의 결정하면 그쵸? 되는 거니까 물어는 네.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네.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부담보 기간이 뭐 1년, 3년, 5년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기간 부담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평생 부담보예요?
3: 그렇죠. 전기간 말 그대로 전기간 부담보기 때문에 보장을 보장해주는 그 기간 보통 만기가 몇 세냐라고 하잖아요. 뭐 20년 갱신이다 그럼 20년 동안 뭐 100세 만기다 그럼 100세까지 이렇게 만기 시점까지 계속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게 전기간 부담보입니다.
1: 근데 보험은 가입했는데 네. 정작 가장 걱정되는 부위는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0: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정기간 부담보가 잡히면 사실 이럴 경우에 좀 피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국 다 알아봤는데 다 정기간이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이 부위 때문에 내 나머지 부위를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1: 그쵸.
0: 이런 경우에 보험을 가입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정기간 부담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5년 동안 추가 진단이나 치료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1: 아, 정기간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5년 있다가 풀어준다?
0: 그렇죠. 대신 네. 추가 이력이나 뭐 치료력이 아, 아예 없는 네.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이걸 풀어준 경우도 있어요.
3: 수정을 잠깐 하나 할게요.
1: 네.
3: 풀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1: 아, 이렇게 죄송해요.
3: 네.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봐. 네.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이건 풀어주는 조건은 아니고요. 전기간 부담보는 절대 없어질 수 없어요.
1: 네.
3: 다만 약관상에서 네. 5년 동안 치료 이력이 없다라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겠다는 그 제시가 아~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그냥
1: 바꾸는
3: 아, 너는
1: 거네.
3: 예를 들어서 이런 네. 이건 진짜 예예요.
1: 네.
3: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갑상선암 진단 받았어요.
1: 네.
3: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절제를 했겠죠. 절제를 했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먹게 되는데
1: 네.
3: 이분은 호르몬제도 안 먹었어요. 예를 들면 처방도 안 받았어요. 병원 이력 자체가 없어요. 5년 동안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1: 네.
3: 그리고 나서 좀 뭔가 좀 기운도 떨어지고 뭐 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래요. 그래서 뭔가 치료를 받자고 이제 약을 복용을 시작했는데 5년간 이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분은 갑상선암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보험회사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1: 하고 다시 새로운 병
3: 새로운 질병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암이 새롭게 시작돼도 새로운 암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그러면
3: 5년간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니까.
1: 그러니까 그 5년간이라고 네. 하셨는데 궁금한 게 그럼 가입 후에 네. 2년 있다 한번 치료를 받았어요.
3: 네.
1: 어.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 해제 기회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5년 후인 7년째 뭐 다시 이렇게 뭐 새로운 병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3: 5년 단위예요. 5년.
1: 5년 단위예요. 네, 네. 어.
3: 근데 약관상엔 또 이래요.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 5년 이후에는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1: 네.
3: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치료 이력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부담보를 풀 수가 없는 거겠죠. 아, 풀다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줄 수가
0: 인정을 없다.
1: 어렵다. 네. 예.
3: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풀어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1: 아니라
3: 부담보는 새로운... 무조건 정기간 부담보는 계속 부담보인 겁니다.
0: 네, 정기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평생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보다는
1: 네.
0: 내가 관리만 잘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쪽도 보장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1: 네. 그래, 아니고.
0: 모든 상품 네, 그런 게 아니라
1: 그런
0: 어떤 특정 상품에 있어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또 된다 보시기도 좀
1: 그러니까
0: 어려워요.
1: 내가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될 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 자, 오늘은 보험 가입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부담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담보는 이제 가입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라 특정 부위나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비염처럼 흔한 질환도 치료 이력이나 약 복용 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잡힐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부담보가 붙었다고 아우 안 되겠어 무조건 포기하거나 반대로 아무 조건이나 덜컥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보험사의 조건을 비교하고 기준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발품 많이 팔아보시고 해제 가능 여부까지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서는 알아보기 힘들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50번의 1호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27번님이 예, 아, 예, 1127번님 사연은 저희가 다음번에 좀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짧은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3983번님이 사실 저희가 어제 그 내용을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면 고지를 해야 된다.
3: 통지를
1: 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3983번님이 저는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배달 파트타임 잡을 하는데 이럴 때도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하나요? 라고.
0: 꾸준히 매주마다 하시는 거죠.
1: 그런가 봐요. 이제 투잡을 하시면서 주중에는 이제 본업을 하시고 주말에는 이제 자차를 이용해서 배달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저 직업이 뭐 이렇게 됐거든요 하고 꼭 저기 고지를 해야 되는지.
0: 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직업 관련된 부분에 주업과 부업 네. 차이가 있는 건데 만약에 둘 중에 상해급수가 더 높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로 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는 사무직이신데 주말에는 네. 이렇게 운송업으로 이거 배달업을 하신다. 그러했을 경우에는 상해 등급으로 3급에 4급 정도 나오실 거니까
1: 네.
0: 제가 볼 때는 고지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 일도 한다라고 꼭 말씀하는 게 아무래도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보험사에 혹은 담당자한테 말하거나
1: 사무직이 아니라 원래 운전업인데 다른 뭐 배달 일을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하시는 분인데 그냥 자발 저기 뭐지 또 배달 일을 추가적으로 네. 하신다 이런 경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운전을 하는 건데도
3: 그러니까 이거는 운송 수단이 어떤 걸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방금 정영환 팀장님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상해급수가 높은 거를 위주로 하는 건 맞고
1: 예.
3: 다만 운송 수단이 자가용이 아니라 이륜차, 오토바이, 뭐 아니면 전기 자전거
1: 예.
3: 이런 내용을 쓴다라면 이거는 보상이 안 돼요.
1: 바퀴 두 개 다 길린 거.
3: 네, 요거는 예. 위험급수가 너무 높아서 보험사에서 특별 면책을 내립니다.
1: 네.
3: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난 이거에 대해서 보상받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서명을 또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직업에 대한 위험급수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운송수단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고지를 해야 되고요.
1: 네.
3: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걸 면책을 인정하겠다 이런 절차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냥 뭐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근데 막상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뭘 따지냐면 산재를 따져요. 왜냐하면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재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더 복잡해질 수 있죠.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사유로 내가 이런 지금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산재 절차가 시작되면 이제 내가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이걸 알게 되거든요.
1: 네.
3: 그러면 이제 보상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보상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고지사항, 통지사항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 잘 해놓고 해지가 될 수도 있어요.
1: 아까워.
3: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산재를 걱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운송수단, 위험급수 네. 잘 따져서 통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만약에 좀 위험

0: 어마어마한 막혀 이륜차나 이렇게 배달업 관련된 부분은 보니 요즘 보니까는 업체를 통해서 원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서 또, 일할 때마다
0: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보장 내 보험에서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가입한 원데이 보험에서도 보험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활용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여기 이게 급속 올라가면은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셔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원데이. 예, 보험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거는 하나 갖고 가셔라. 원포인트 하나씩 잡아주신다면.
0: 저 먼저 할까요?
2: 네.
0: 네. 네. 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혹은 잠들어 있는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보험이든 연금이든 혹은 펀드든.
1: 네.
0: 자, 이게 나한테 현재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있는 효과라고도 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빨리 지금이라도 재정비하셔서 나한테 막 도움이 되게끔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요?
2: 보험은 사실 가입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보장을 받을 상황이 되면 굉장히 아쉬운 게 많은 게 보험이거든요.
1: 맞아.
2: 그래서 이왕이면 준비하실 때 네. 내가 이렇게 상황이 됐을 때를 염두에 두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예, 네.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치밀하게 네. 치밀하게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두 팀장님과 돈이 되는 정보 나눠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직업 바뀌거나 투잡되게 되면 보험사에게 꼭 말씀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진우션의 말해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저는 송정혜였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에 작업하는 곳이 부쩍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1차로에서는 도로 보수작업 중이라 뒤로 한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원효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2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성산대교 4차로에서 청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 반포대교부터는 동호대교까지 이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니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청북나들목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평택 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0년 넘게 바다만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 아주 미세한 입자의 물감을 수백 번 덧뿌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작가는 실제 바다를 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바다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림을 봐도 누군가는 추억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그리운 사람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같은 월요일 아침이지만 저마다 다른 마음으로 맞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좋은 노래와 소소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6월 8일 월요일 첫 곡은 송창식 고래사냥으로 다녀왔습니다. 고래잡이를 떠나야 되나. 오병옥 작가의 이야기로 오늘 여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작가는 그간 수없이 바다를 그렸음에도 바다 그림이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실증도 날 테고 틀에 박히기 십상인데 참 놀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까요. 4723님 반갑습니다. 함춘의 폭송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오후 수업이 두 곳에 서 있어서 마음이 조금 바쁘네요. 이른 오후에는 수원시 창룡대로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 그리고 늦은 오후에는 수원시 매형로에 있는 기업체 한 곳. 이렇게 두 곳에서 수업합니다.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저를 보고 대학 후배가 지어진 별명이 홍길동이 아닌 황길동. 이야, 번쩍번쩍 하시는군요. 아, 후배님 아주 재치 있으시네요. 함춘의 폭송은 뭐라고 지어주실까? 한번 여쭤보시죠. 푸른돈님, 반갑습니다. 아침. 청신한 6월 아침, 밤새 별인 작사를 들고 동쪽 바다로 가는 기차를 청량리역에서 잡아타고 신화 속의 고래를 보러 가는 마음만 한 것입니다. 고래잡이가 불벗이라 하니 그저 마음뿐. 그렇죠. 허가된 때가 있죠. 밤새 나를 잘 세워서. 그렇죠. 일산멋쟁이 주님께서는요, 청년 춘호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어머니 암센터에서 체혈 위내시경 CT 검사가 있어서 2시간 동안 암센터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주 편안하게 검사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일산멋쟁이 주님 옆에서 효도 잘 하시죠. 워낙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3부는요, 스페셜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파가니니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파가니니 하면 여러분들, 바이올린 곡, 유명한 곡이죠. 많이 만들었는데요. 파가니니의 주인공, 콘 배우와 함께 합니다. 아주 멋진 시간이 될것 같은데, 3부 함께 해주시죠. 직접 바이올린 연주 있다고 합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나는 돈 쓰기 아까워 하시는 분들 무료 있습니다. 무료 TBS 앱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저희 프로그램 함춘의 폭성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일러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일러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 알렌 스킨케어 브랜드 이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 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의 의료용 압박 스타킹. 통영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역에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 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만나기 힘듭니다. 헥토르 가정용 망치 진짜 고맙습니다. 별일이죠? 한 장 종이로 모자랄 것 같아요. 선물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 이 고마운 마음 담아 음악 전합니다. 정태춘, 박은옥, 봉숭아, 최성수입니다.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함춘의 폭성 함께 오겠습니다. 이야, 이게 뭔 일이야. 제가 이렇게 웃었던 이유는요. 푸른도님께서 읽어주는 봄디 숨이 차도록 협찬이 이렇게 늘어나더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문자 주셔가지고. 그러네요. 저희 방송할 때, 아유, 선물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야,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페이지가 모자란대요, 페이지가. 어떡해요. 야, 참. 아, 사실 저희 상품 협찬 받아와 해주시는 그 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여쭤봤어요. 아니, 본인한테 이렇게 실제로 이익이 없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함춘의 폭성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협찬 받아온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아유. 6647님께서 안녕하세요 함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엔 폭성에서 주신 선물로 첫째 딸과 걸프렌드 공연 데이트 했습니다. 우, 잘하셨네요. 락발라드 음악과 신나는 연주,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에 푹 빠져 즐겁게 봤습니다. 이번 공연은 막을 내렸지만 재연, 3연 계속 공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라고 걸프렌드 싱어롱데이의 그 재밌게 오 멋지네요. 사진 너무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 하니 또 마음이 뿌듯합니다. 6934님께서는 단만에 차 속에서 듣는 함춘님의 폭성이네요. 아, 다리 혈관이 터져서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함춘우님의 폭성. 가족님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그렇죠.

조금 이렇게 다리 혈관이 보일 때가 있고, 아, 그것이 좀, 아,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좀 다리 통증 있고 그러면 걷기 힘들잖아요. 평소에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아이고, 아무튼 터졌다고 하셨으니까 얼른 병원에 가셔가지고 잘 치료받으시고요.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들고 가시죠. 함 퀴즈. 아, 별거 다 해. 선물 소개도 하고 퀴즈도 하고 한 명 더 뽑아주라. 지난 4월 대전의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말부터 다시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근접 관람은 당분간 제한된다고 하고요. 동물 복지를 고려해서 늑구에게 별도의 표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아, 그렇죠. 무리가 있으면 제가 늑구야라고 표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 퀴즈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늑구는 한국의 이종, 이런 종의 보존을 위해 들여온 후손입니다. 이 종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백두산 호랑이, 2번 늑대.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51,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십시오. 아, 오늘은 저희가 한 분께만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이 많으니 어떤 분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시고 정답과 함께 문자 보내시면 그 문자에 맞는 선물을 보내드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연과 함께 보내시면 당첨 확률 높아진다고 현우 PD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요.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문자 기다리는 동안 동물원의 동물원 그리고 레이지본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동물원 탈출 소동 이후에는 국민 늑대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앞으로 별 탈 없이 가족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대전에 가면 누구빵이 출시됐다고 하네요. 역시 빵의 도시답네요. 이번 주말에 그 근처 갈 일 있는데 한번 가서 사 먹어봐야 되겠다. 어떤 맛일지 괜히 궁금해져요. 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몇 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261님께서요. 늑대입니다. 늑구랑 늑구 가족 모두 건강해 주셨고요. 2775로 함디님, 매일매일 즐겁게 잘 보고 있는 열혈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요. 선물 확보해 주신 부장님, 혹시 나선홍 부장님이신가요? 나선홍의 닥터스도 열심히 잘 듣고 있지요. 에고, 중요한 정답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2번 늑대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아, 늦고 보러 애들과 한번 가야겠네요. 춘호님, 노래 한 곡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합니다. 아, 저희가 부장님 계시다고 말씀드렸더니 나부장님을 또 말씀하시네요. 나부장님 아니십니다. 제 함춘의 폭송 새로운 그 부처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원봉사부라고 하는 부처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부에 근무해 주시는 부장님, 전 부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자원봉사부 괜찮네. 그럼 김피도에도 자원봉사부인가? 우리 모두는 자원봉사부. 아니에요.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3983님께서는요. 행복한 함 퀴즈 정답 2번 늑대입니다. 사람들이 음흉한 늑대 같다 하는데 늑대만큼 정 많고 똑똑하고 의리 있는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저도 늑대처럼 가족을 제일로 생각하고 항상 TBS와 의리를 챙기며 살고 싶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하신 거죠? 꼭 그렇게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647님께서는요. 정답은 2번 늑대입니다. 함디님이 협찬 목록을 한참을 읽으시는데 초회일처럼 기뻤답니다. 좋은 일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부장님 파이팅! 듣고 계실까? 0814님께서는요. 아, 2번 늑대. 늑구가 해피엔딩이라 온 국민이 행복해졌죠. 수고하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좋네요. 여행 가고 싶은 날이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과 함께 문자를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 드릴 순 없고요. 오늘은 두 분 선정했습니다. 두 분. 두 분께는요, 저희가 선물 정하지 않고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모르고 받는 게 좋잖아요. 알고 받으면 약간 김새는데 이 모르고 받으면 뭐가 올지. 그래도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정하는 건 좀 너무 억지지 아닌가? 그냥 저희가 알아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잘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뜯어보시고요. 꼭 마음에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정했습니다. 아, 먼저 2765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늑대.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늑구 보러 다녀왔습니다. 늑구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대전 근처 지역에 사시나 봐요. 어떻게 늑구인 줄 아셨을까? 감이 있나? 사람들이, 야, 제가 늑구야! 이랬을까? 아이들이 눈썰미가 좋아서, 아이들이, 제가 늑구예요!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은 다르잖아요. 3100님, 축하드립니다. 2번, 늑대입니다. 다 보내주셨고요. 항상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 어머님 생신이 3일 남았네요. 모시고 산 지도 30여 년 되었습니다. 뜻깊은 선물로 감사하고 싶네요. 우리 어머님 뭐를 보내드리면 좋을까? 녹용 쌍화진액도 좋고요. 녹용 홍삼 대보진액도 좋고 돼지감자랑 진액도 좋고 가정용 망치는 아닌 3100님 쓰셔야 할 것 같아서 아닐 것 같고 멸치 세트 어떨까? 아무튼 랜덤입니다.

그냥 기대하시고요. 저희 협찬 상품 9개 중에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765님과 3100님 두 분은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협찬업체에 잘 전달해서 소중한 선물 잘갈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노래 준비했습니다. 불꽃처럼.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있는 함춘의 폭송,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통신원이 한분 계셔요. 1799님 감사합니다. 계양 주변인데 차가 너무 많이 밀린다고 교통정보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799 통신원님. 예전에 진짜 통신원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죠? 요즘 모범 택시 우리 기사님들께서 그 택시 뒤에 안테나 쫙 달려가지고 어떨 때는 그분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교통 혼잡이 생기긴 하더라고. 3386님께서는 춘원님 안녕하십니까? 출첵합니다. 지난주엔 포크 기타와 노래로 만들어진 곡들을 연이틀간 선물 정말 너무 좋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요. 선곡의 현우 PD님 그리고 대한민국 기타 춘우님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귀한 시간이었답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흉내낼 수 없었던. 그래서 녹음이라도 해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호소해봅니다. 관계자 여러분, 이제 TBS 시민의 방송 제자리로 돌려놔라, 돌려놔라! 강력 외칩니다. 오, 목이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포레스텔라입니다. 야상곡.

팬텀 싱어 우승자들로 만들어진 포레스텔라 야상곡. 이 팀하고 공연을 전국 공연을 꽤 오래 했었어요. 많은 곡들이 있었지만 이 야상곡을 함께 할 때는 정말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첫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고우림. 아, 그리고 배두운이 있었죠. 목소리 중간에. 뮤지컬 하는 또 친구고요. 강형호, 화학자가 노래를 잘해서 또 함께 했고요. 또, 포레스텔라의 리더죠. 조민규. 네 명이서 만들어낸 멋진 하모니, 야상곡 함께 했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예전에는 함디님께 많은 선물, 기억 있죠. 그러나 모든 선물, 애청자님께 돌리니 부디 많은 광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참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우리 뮤지컬 함께하고 하고 있는 코언 씨가 함께 나오실 건데요. 파가니니라는 뮤지컬입니다.

파가니니. 정말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죠.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의 연주가 너무 뛰어나니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하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엄청난. 그래서 지금에도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주를 할 때 파가니니의 음악은 아주 수준 높은 곡으로 얘기되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예자빠빠님께서는요, 춘호 형님의 덕과 현우 PD님이 쌓아온 덕으로 폭성 곡간이 풍복해지는 게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자빠빠님 받으셨을까 선물? 2부 끝곡입니다. 리베란테의 샤인 듣고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더워
4: 왜 이렇게 덥냐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여의도 환승센터 구간 하위 5개 차로가 잠시 후 오전 11시부터 시작될 집회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만여 명이 모이는 집회고요. 이 집회는 오후 1시까지 계속됩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가양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한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와 영동대교 구간 3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 중이라 뒤로 여의 하류부터 작업 지점까지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하월곡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묵동나들목 부근부터 하월곡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스티비 원더가 1972년에 발표한 명반 Talking Book에 수록된 You and I입니다. 이 곡은 도입부를 아주 고요하게 여는 피아노 소리에 먼저 마음을 기대어 보시죠. 스티비 원더의 손끝이 건반에 와닿는 그 터치의 깊이와 잔향이 참 아름다운데요. 기교나 과장 없이 오직 연주자의 숨결과 건반의 진동만으로 공간을 채워나가는 이 미니멀한 편곡은 들을 때마다 연주하는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스티비 원더의 전매 특허인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소리가 아주 나직하고 몽환적인 배경막을 만들어줍니다. 화려한 밴드 세션이나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없어도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와 피아노 그리고 따스한 신디사이저의 울림만으로 4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완벽한 우주를 만들어내죠.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고조되며 쏟아내는 그의 폭발적이면서도 애절한 창법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숭고한 영역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당신과 나 둘이서라면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건 완벽한 지도나 대단한 무기가 있어서가 아닐 겁니다. 그저 당신과 나라는 서로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단단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겠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따뜻한 선율과 함께 마음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tevie Wonder, You and I.

당신과 나 둘이서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 그 느낌, 그리고 그 피아노 연주. 뭐라고 해야 되죠? 가슴이 멍해지네요. 뭉클하고. 스티비 원더, You and I 함께 들었습니다. 아, 2775님께서, 함디님, 2부 시작할 때 멘트 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예, 저의 소울메이트 송창식 선배님이십니다. 뒤에 나오는 함디 웃음소리 너무 정겹고 즐거워요. 그러게요. 그때 잘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라 저희 제작진들이 직접 그 연습하고 계신 곳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올려놓고 녹음을 했죠. 그 송창식 선배님과 함께 또 말씀을 해주신 분이 한대수 선배님이세요. 두 분께서 저에 대한 또 칭찬해 주셔가지고 아유 빛이 났네요. 한번 모셔야 될 텐데 송창식 선배님은 이 시간에 안 오실 것 같고 한대수 선배님은 미국에 계시니 어떻게 해야 되지? 밤에 방송을 한번 하고 그리고 미국을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노래 한곡 띄우고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에일리입니다. 사람이 왜 그래?

0: 어디 계신가요? 빨리 들어오시죠. 보이는 라디오로. 왜냐고요? 멋지거든요. 기다려지거든요. 음악도 훌륭하고요. 이야, 이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아, 그리고 또 이 시간 또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설레고 더 기다려집니다.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실 때만 문을 여는 스페셜 초대석. 오늘도 반가운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파가니니의 주인공 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오, 콘 씨가 제가 아까 잠시 나가면서 우리 미스터 콘은 높아 했는데 키가 엄청나게 네. 높아요. 높이 있어요. 그쵸? 공기 좀 다른가요?
1: 네, 맑습니다.
0: 자, 본인 소개 좀 아주 수려하게 해주시죠. 멋지게.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스트와 뮤지컬 배우, 화가, 작곡가, 싱어송라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KON 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야, 보이는 대로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그 콘이라는 KON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네.
0: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예, 이게 네. 제가 해외 활동을 할 때 네. 이제 좀 국제적인 이름을 만들어야지라고 결심을 해서 네. Korean on the note. 그래서 이제 음표 위에 한국인이란 뜻이잖아요.
0: 그래서 이제 그래서 K는 대문자고 중간에 on은 소문자, 그다음 N은 대문자 이렇게 쓰시나 봐요?
1: 네, 그러니까 명사에는 이제 대문자를 명사, 놓고 네. 전치사니까 오는 이제 짧게 해서 그렇게 해서 콘으로 쓰고 있습니다.
0: 근데 아까 본인 소개하실 때 약간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1: 아, 왜 안 좋으셨어요?
0: 아니, 음악 산업을 혼자 다 그렇게
1: 네.
0: 다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1: 해요? 아, 아닙니다.
0: 그만큼 많은 능력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자,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은요. 보이는 라디오로 콘 씨를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FM 채널입니다. 들어오시면은요 라디오로 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코리안 온 더 노트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파가니니
1: 네
0: 이분 유명한 분이죠.
1: 어우,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시죠.
0: 이 기타 쪽에서도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1: 아, 예. 기타도 정말 잘 치셨다고 합니다, 파가니니께서.
0: 이분이 작곡할 때 기타로도 많이 한다고.
1: 예, 예. 그래서 실제로 파가니니 친구 중에 엄청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으셨는데, 파가니니가 기타 연습 몇 년 하고 났더니 그분보다 더 잘 쳤더라, 이런 소문이 있어요.
0: 제가 기타를 친 지 한 몇십 년 되거든요.
1: 아, 예, 그렇죠.
0: 최근에 한 2년 친 친구가 엄청나게 잘 치더라고요. 아. 그럴 때마다 기타를 내려놔야 되나.
1: 아유, 안 됩니다.
0: 벌써 함께 해주시네요. 예지 아빠빠님께서 이 친구 뭐야, 뭐야? 다 가진 사기 캐릭터네.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파가니니 관람 티켓을 5분께 2장씩 총 10장을 준비해 주셨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여러분들. 티켓 선물 쉽게 받을 수 없죠. 가고 싶어요. 가서 콘 응원할래요.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샵 0951로 공연 참여 막 보내주세요. 떼 쓰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5분께 각

0: 두 장씩 총 10장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뮤지컬 배우로 나오셨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엄청난 분이셔가지고 제가 콘 씨를 소개 못할 것 같아요. 배가 아파서.
1: 아니, 왜 배가 아프셨어?
0: 본인이 직접 자랑 한번 해주시죠.
1: 네.
0: 제가 2010년에 데뷔해서 16년 차 데뷔.
1: 네.
0: 16년 차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본인 자랑 한번 해주시죠.
1: 예, 제가 2010년 1월에 누에보 집시라는 전곡을 제가 작곡하고 연주, 프로듀싱한 앨범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 제가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클래식 전공을 했는데 집시 음악이 또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0: 집시, 바이올린 또 집시 음악에 진짜 매력 있죠.
1: 예. 그래서 그 매력에 제가 좀 빠져가지고 한국에는 집시 음악에 알려져 있는 게좀잘 없다 보니까
0: 음악 자체가 좀
1: 예.
0: 부족하지, 모자라지 않나?
1: 네,
0: 잘
1: 그래서
0: 없죠.
1: 예, 잘안 알려져 있어서 내가 좀 선구자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집시 음악을 열심히 제가 준비해서 2010년에 데뷔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뮤지컬 배우로도 모비딕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0: 모비딕,
1: 네, 그 유명한 그 소설 모비딕을 원작으로 했던, 예, 그리고 그 뮤지컬이 또 액터 뮤지션 뮤지컬이라고 해서 그 액터 뮤지션이라는 말은 연기와 연주, 노래 이런 게 전부 다 가능한 배우를.
0: 사기 캐릭터가 되는 거죠?
1: 예.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원스 같은 뮤지컬이 액터 뮤지션 뮤지컬인데, 네네, 모든 배우들이 다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시도된 게그 모비딕이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이제 액터 뮤지션이 이제 나왔다고 할수 있는데, 그때도 제가 1호 액터 뮤지션으로 데뷔를 했었고.
0: 이런 분이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니, 영화음악을 하셨어요?
1: 네, 제가 이제 영화음악이나 드라마 OST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뭐 아실 만한 유명한 작품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얀 거탑 드라마라든지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이런 것도 제가 다 OST 참여를 했었다가,
0: 에너지 넘치는 곡에.
1: 예, 정열적인 걸 좋아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제가 자작곡 한 곡들도 좀 이제 드라마에 쓰이게 돼서 그중에서 뭐또 오해영이라든지 역도여
0: 그저
1: 정긴
0: 재밌게
1: 복주.
0: 봤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그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음악을 또 담당해
1: 아,
0: 주셨어요.
1: 거기서도 제가 이제 또 연주 참여를, 바이올린 참여를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그 녹음 이제 스튜디오 갔었을 때 이제 지하에서는 이제 바이올린이나 그런 악기 녹음을 하고 1층에서는 그 김아중 님이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르셨었는데,
0: 스튜디오가.
1: 네네네. 근데 이제 그옆그 같이 김아중 님과 그 유미, 가수 유미 님이 그때 이제 김아중 님의 좀 보컬 코칭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0: 1,
1: 납니다.
0: 2층으로 된 녹음실이면은
1: 네.
0: 비싼 녹음실 같은데.
1: 예. 굉장히 좀 시설이 좋은데.
0: 그러네요. 1, 2층으로 되어 있으면은.
1: 네.
0: 아주 짧은 활동 거리를 두고,
1: 그렇습니다. 네.
0: 수익을 많이 올리신. JKBS TV 월화 드라마,
1: 네.
0: 너의 노래를 들려줘에서도 배우로도 활약을 하셨다고.
1: 예, 사실은 제가 일본에 그 2010년대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서 먼저 드라마로 데뷔를 했었었고요. 예, 배우 활동하고 일본에서도 또 앨범을 냈었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너의 노래를 들려줘라는 드라마가 이 배경이 오케스트라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악장 역할을 할 배우가 필요한데 이제 연주도 하고 연기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운 좋게 네, 캐스팅이
0: 그
1: 됐었습니다.
0: 연기와 음악이 싱크가 아니었네요.
1: 예,
0: 실제 리얼로는요.
1: 네.
0: 와, 보통 이제 음악 프로그램, 음악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1: 네.
0: 우리 콘 씨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드라마 나오면 연주를 하면은
1: 아,
0: 그
1: 네.
0: 장면 이렇게 보잖아요.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1: 네.
0: 그러다가 아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왠지 약간
1: 예, 네, 그럼
0: 섭섭하고
1: 예, 네, 그럼 좀 마음이 좀
0: 마음이
1: 섭섭해지고.
0: 섭섭하죠.
1: 예.
0: 그손 따로
1: 네.
0: 얼굴 따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1: 아, 그렇죠. 네.
0: 아, 진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팬분들이 엄청 많으시겠어요.
1: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팬이 되어 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0: 저희 PD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데,
1: 네.
0: 대전에서 만났다고.
1: 예, 대전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걸 보셨다고 하셨었어요.
0: 그러게요. 콘이
1: 그래서
0: 그때 나와서 연주를 했는데,
1: 네.
0: 저런 분이 이런 무대에 나오신다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무대였는지 몰라도 기억하는 건, 이, 보통 연주하실

0: 근데 검은 스투를 그 약간 블랙 계열로 입잖아요.
1: 보통은 이제 검정이나 흰색의 정장 느낌을 많이 입는데, 근데 이제 대전 공연 갔을 때는 약간 이제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그게 약간 핑크색 뭐 이런 이제 정장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0: 되게 배 아프네, 오늘.
1: 아, 왜배안 아프세요? 네.
0: 너무 멋진 분을. 근데 제가 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언제 만났어요, 저를?
1: 사실 저와는 무려 2013년에 만났던 인연이
0: 우리
1: 있습니다.
0: 아기 때네.
1: 네.
0: 그때 어떤 작업을 하면서 만났어요?
1: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제 누에보 집시라는 제가
0: 네.
1: 이제 작곡한 그 집시 계열 앨범을 작업을 할 때였는데, 누에보 집시 2집 앨범 작업할 때
0: 네.
1: 그때 이제 우리 함춘우님께서
0: 네.
1: 이제 전설적인 또 기타의 전설이시니까 제가 이제 녹음하면서 편곡자랑 막 회의를 했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또뭐 이제 각자 또 제작을 하고 이럴 때는
0: 네.
1: 시간과 뭐 재정과 이런 여러 또 타이트한 스케줄들이
0: 주어진 시간
1: 있으니까
0: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을 뽑아내느냐. 그
1: 그래서 막
0: 경제원리죠. 네.
1: 얘기를 하다가
0: 네.
1: 보통 이제 한 프로에 뭐 보통 이제 뭐한두곡 정도
0: 두곡
1: 이렇게
0: 정도면 몇십 만
1: 예,
0: 거죠. 네.
1: 뭐 그래서 좀 진행이 늦으면 한 곡으로 끝날 때도 있고 이렇게
0: 네네네.
1: 하니까 그래서 두 곡까지는 보통 받을 수 있는데
0: 네.
1: 우리가 지금 곡수가 많으니까 완전 프로를 불러서 한 프로에 세 곡을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가능할까
0: 이
1: 했더니
0: 나쁜 사람들이네.
1: 그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0: 그래서 왔어요, 제가.
1: 그때 오셨습니다.
0: 그래가지고 세곡 했어요.
1: 진짜 세 곡을 해주셨는데
0: 진짜요?
1: 너무 감탄했던 게
0: 네.
1: 이제 다른 트랙들은 또 다른 기타리스트가 또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정말 이 함춘호님께서 딱 오셔서
0: 네.
1: 탁 앉아서 기타를 하시는데
0: 네.
1: 미스 테이크가 한 번도 없이 전부 모든 테이크가 다 클린으로 쫙쫙
0: 2000몇 년도라고요?
1: 2013년.
0: 어릴 때라 그래요. 어릴 때라 에너지가 좋아서 그래요.
1: 그래서 그때 이딱 제가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저희가 또 이제 까마득한 후배니까
0: 네.
1: 마중을 이제 나갔거든요.
0: 아, 그, 부르죠. 저기, 기사님, 이거 왔는데요. 차 어떻게 돼요? 막
1: 네.
0: 이렇게 되고. 그, 좀, 누가 나와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1: 네.
0: 이제
1: 그래서 막
0: 부르죠.
1: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0: 그러셨어요?
1: 갔는데 이제 딱, 아우, 아주 멋진 스포츠카가
0: 이런,
1: 딱
0: 이런,
1: 멈추더니
0: 이런.
1: 쫙 열리면서 양손에 이제 기타를 두대 들고 전 진짜 액션 영화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랑 편곡자랑 와, 역시 전설은 달라, 이러면서.
0: 스포츠카에서 땅이 양손에 총을 들고 내려야지,
1: 예,
0: 어떻게? 스포츠카에서 내렸는데, 양손에 기타를 딱.
1: 기타를 딱, 근데 그게 어찌나 카리스마가 있던지, 저희가 막 이렇게 되게 겸손해져가지고, 야, 전설이 오셨어, 이러면서.
0: 제가 기로 한번 선점을 했군요.
1: 네.
0: 아유, 7322님께서, 콘님, 너무 멋지시네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작곡가이면서도 바이올리니스트, 연기자시고 천부적인 재능이 넘치시네요. 파가니니, 뮤지컬 파가니니 기대가 됩니다. 오, 요 7322님은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6832님께서 함디님,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항상 집시에 피가 흐른다고 지인들께 떠들고 다녔었는데 목소리도 좋은 모든 걸다 가지신 분. 당신은 우후후 욕심쟁이. 오늘부터 팬 1인 추가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파가니니라는 아티스트는 워낙 대단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쵸. 근데 이 파가니니라는 뮤지컬은 이제 우리가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1: 아, 네.
0: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0: 이게 어떤 파가니니 AR이라는 게 뭘까요, 피디님? 파가니니의 파가니니 AR?
1: 아, 그게 이제
0: 네.
1: 파가니니 뮤지컬에서 1막
0: 아.
1: 마지막 넘버가
0: 네.
1: 이제 파가니니 느낌표라는 이제 곡이 있어요.
0: 아.
1: 이제 보통 이제 대극장 뮤지컬들은 1막 마지막쯤
0: 네네네.
1: 됐을 때는 모든 배우들이 좀
0: 한번
1: 나와가지고
0: 나오죠.
1: 에 스케일 큰 곡을 딱 하나
0: 그래,
1: 불러주고
0: 막탁 떨어지고.
1: 그리고 딱 떨어지고 자
0: 15분 동안
1: 네,
0: 딱
1: 15분
0: 쉬고.
1: 있다 네 이렇게
0: 15분
1: 나와
0: 동안 음식 팔고.
1: 예
0: 우리나라 못 팔죠. 안 팔죠. 그때
1: 그래서
0: 막 나오는
1: 예
0: 곡이에요.
1: 그래서 이제 1막 끝나기 전에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모든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스케일 크게 나오는 곡이 요 파가니니 느낌표라는
0: 파가니니
1: 곡입니다.
0: 느낌표.
1: 네네.
0: 그럼 여기서 우리 콘을 만나려면 어디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
1: 그 중반쯤부터
0: 네.
1: 이제 파가니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한번 잘
0: 오,
1: 들어주셨다가
0: 파가니니 자기?
1: 네,
0: 그게
1: 요번에
0: 나오는 거야?
1: 제가 했던 또 실황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0: 진짜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네.
0: 파가니니, 파가니니 느낌표. 아, 파가니니 이거구나.
1: 네.
0: 갑시다!

0: 막이 떨어졌네요.
1: 네.
0: 와, 중간에
1: 네.
0: 목소리가
1: 네.
0: 보컬의 사운드가 좀 락킹한데요.
1: 예, 제가 또 락을 좋아했었어서.
0: 아, 이 사람 뭐야?
1: 네.
0: 파가니니. 예? 파가니니. 파가니니 뮤지컬이 파가니니라는 곡이에요.
1: 네,
0: 그쵸?
1: 맞습니다.
0: 저희 그 뮤지컬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죠.
1: 네.
0: 언제 하나요?
1: 지금 이제 거의 개막을 앞두고 있고요.
0: 아, 야씨, 준비 중이
1: 네,
0: 바쁘겠다.
1: 요번 달 이제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두달 열흘 정도 그 대학로에 있는
0: 네.
1: 홍익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하게
0: 오,
1: 됩니다.
0: 접근성이 진짜 좋다.
1: 예, 그렇죠.
0: 그렇죠. 그 보통 대학로 그 거기서 내리면은 이렇게 복잡한데 안 가고 따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 코너
1: 네.
0: 쪽에 있는 거
1: 예,
0: 말씀하시는
1: 살짝
0: 거예요?
1: 그 이화사거리 그쪽으로 예, 오시면
0: 그
1: 됩니다.
0: 주차도 좋잖아.
1: 주차도 되고요. 예.
0: 와,
1: 많이 보러 오세요.
0: 진짜 엄청 길게 하시네요.
1: 네.
0: 한두 달,
1: 예, 투자.
0: 두달 열흘 정도 하게
1: 그렇죠.
0: 되는 거고요. 토요일서부터 화수목금은 7시 반.
1: 네.
0: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2시, 14시, 그 다음에 18시 30분. 이렇게 이두 차례 공연하고요.
1: 네네.
0: 월요일은 쉬고요.
1: 월요일은 쉽니다.
0: 목소리는
1: 네.
0: 소중하니까요. 그럼 코는
1: 네.
0: 이 중에 지금 총몇 회를 출연하시는 거예요?
1: 아직 이제 그 마지막 그 7월 마지막 주랑 8월 스케줄까지 풀리진 않았는데
0: 네.
1: 제가 이제 뭐 일주일이 일반적으로 하면은 한 8회 정도
0: 8회
1: 나오는데
0: 정도.
1: 제가 일주일 중에서 한 그래도 한 4번 정도는 나오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주연이네, 주연. 완전 주연이네.
1: 네.
0: 주연 중에 주연. 주주연이네, 주주연.
1: 네.
0: 파가니니라는 아티스트, 바이올리니스트는 정말 유명한 전설 같은
1: 네.
0: 아티스트인데, 파가니니는

0: 둘러싼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사이에 얽혀진 얘기들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 파가니니가 그 악마라는 소문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 후 36년 동안 묻히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파가니니가 돌아가실 때 자기 아들한테 유언으로 교회 묘지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1: 교회에서 안
0: 예,
1: 묻었구나.
0: 교회에서 이 사람 악마의 씨였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 묘지에 묻겠냐? 그래서 아들이 실제로 아버지를 이제 그 안장시키게 하려고 36년 동안이나 노력해서 결국에는 이제 묻히기는 했는데, 그런 또
1: 잘
0: 이제 예,
1: 됐다.
0: 스토리를 녹여낸 작품입니다.
1: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스토리면은
0: 네.
1: 당연히 외국 작품을 가져온 거죠?
0: 아, 이게 또 놀라운 게 우리나라 순수 창작
1: 아,
0: 작품이에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정말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게.
1: 아니,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었다. 그러면 연출의 의도가
0: 네.
1: 좀 연출가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겠네요.
0: 아, 예. 이 연출님이 또 재미난 게, 또 음악도 작곡하시면서 음악 감독 출신이세요. 그래서
1: 아,
0: 음악을 또 너무 잘하십니다.
1: 그러면은 이 파가니니의 음악을 연출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러면?
0: 예, 파가니니 뮤지컬은 그래서 그, 이제, 김은영 연출님이 음악을 하셨으니까 이분도 작곡을 하시고, 또 임세영 음악 감독님이 또 계신데 이분도 작곡을 하셔서
1: 야,
0: 작곡가가 또두 분이신 거죠, 파가니니는.
1: 성함을 들어보니 여자
0: 네네네. 두분다
1: 커리어먼
0: 여자분이시고.
1: 것 같은데,
0: 네.
1: 아티스트 같은데,
0: 맞습니다.
1: 아, 두 분이서 만든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작품.
0: 네.
1: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당연히 초연이죠?
0: 아, 이게 또 이미 3연째 되는
1: 아,
0: 작품이야.
1: 어떡하니?
0: 네,
1: 어떡해?
0: 사실 이게 그 2018년 이제 겨울에 그 대전예술의전당에서 트라이아웃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이제 2019년에 세종문화회관 MC어터에서 초연을 이제 했었었고, 그때 제가 초연에 원캐스트로 50회를 혼자 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코로나라는 시기로 살짝 이제 뭐좀 공백기가 있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뒤 24년에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재연을 했는데 그것도 잘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3연으로 이제 26년도에 돌아왔습니다.
1: 이야. 7728님께서 멋진 컷님 나오셨네요. 파가니니 공연 예전에도 봤었는데 연주가 예술의 본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번 공연도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실제로 그 뮤지컬 극을 하실 때 연기를 하실 때 실제 실연도 하시는 거잖아요.
0: 예, 파가니니는 실연을 직접 또 배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 파가니니 곡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1: 어렵죠.
0: 뮤지컬이다 보니까 이그 어려운 카프리스를 뛰어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좀 이렇게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씬들이 좀 있습니다.
1: 리콘 파가니니 이 뮤지컬 하면서 연주가 들었겠어요?
0: 네. 파가니니 공연하면 파가니니를 맨날 해야 되니까, 예, 정말 늘더라고요.
1: 그때 이제 무대에 악기를 가지고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제가 좀 짧은 상식으로는 바이올린이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1: 실제 좋은 악기 가지고 올라가세요? 아니면 위험을 대비해서
0: 네.
1: 조금 공연용 악기?
0: 네, 사실 그래서 조금 액션이 있는 씬에서는
1: 네.
0: 공연용 악기를
1: 아,
0: 쓰고.
1: 그렇지. 아니면 뭐 연출 책임져라. 이거지. 자, 그러면은
0: 네. 네.
1: 듣고 싶어요.
0: 아,
1: 바이올린
0: 예.
1: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0: 네.
1: 그 라이브로 저희가 한곡 부탁을 드렸는데,
0: 네.
1: 난 살고 싶어라는 곡을 연주해 주신다고.
0: 아, 예. 요게 이제 2막에 나오는 파가니니의 솔로 넘버인데, 정말 이렇게 이 몸과 영혼이 이렇게 서서히 좀 붕괴되어 가고 있는 파가니니가 끝까지 살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 부르는 노래의 넘버기 때문에 노래와 연주가 같이 나오거든요.
1: 진짜,
0: 예, 그래서 아침에 좀 처절한 노래를 하는 게 살짝 예,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1: 괜찮아요.
0: 해보겠습니다.
1: 저희 청취자들은
0: 네.
1: 모두 다 소화하거든요.
0: 네.
1: 와, 준비를 해주시고요.
0: 네.
1: 야, 저는 연주만 들을까 했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축복이네, 축복. 근데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좀 못해서 음향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파가니니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6월 20일 토요일부터 8월 30일 일요일까지 무려 2달 열흘간 자, 준비가 되고요. 화수목

0: 꿈은 7시 반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2시, 6시 반. 이렇게 두 차례 공연했습니다. 월요일은 당연히 공연이 없습니다. 아티스트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실황으로 음악 준비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님, 음악 한번 줘보십시오. 시작만 앞에 한번 맞춰볼게요.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됐다 하면 못 들은 척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잘 들리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듣고 보십시오.
1: 네.
0: 음악이 나옵니다. 네.
1: 잘 들리는데요?
0: 그리고 바이올린도 한번 내주시죠.
1: 네.
0: 여러분들은 바이올린 튜닝하는 모습을 네.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아무 데서나 안 보여주잖아요.
1: 아, 그럼요.
0: 공연할 때 네. 그 튜닝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공연은 미리 예, 소대에서 튜닝하고 들어가고.
0: 그러면은 무대 올라왔을 때 온도 때문에 네. 음정이 움직일 텐데.
1: 미세하게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그 개방선을 최대한 안 쓰고.
0: 아, 손으로.
1: 네, 네, 손으로 짚어가지고.
0: 감정으로.
1: 그걸로.
0: 그러면은 준비됐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네. 콘입니다. 난 살고 싶어.

0: 감사합니다.
1: 이야. 아, 이 곡이, 작곡자가?
0: 네, 작곡자가 그 김은영 예, 연출님이십니다.
1: 작사는 그런 어느 분이셨어요?
0: 작사
1: 잘 기억이 안 나시죠?
0: 예, 그
1: 네. 아마도 작가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려고
0: 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1: 아, 그런데 그 중간에 네. 임프로비제이션 막 혼자 즉흥 연주하고 이런 예. 것들은 어떤 파가니니 스타일로 이렇게 네, 좀 하신 거죠?
0: 스타일로 제가 이제 어린지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1: 그 파가니니 하면 딱 연상이 되는 어떤 그런 스케일들, 네네네. 무드들이 쫙 나와 있는데, 네. 와, 그러면 그 부분은 작곡가님께서 부탁해요라고 하셨겠다.
0: 예, 그래서 이제 원하면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했으니까, 직접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셔가지고.
1: 원해도 안 만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예. 야, 3983님께서 파가니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예. 파가니니입니다. 군님, 네. 파가니니 본인 아니십니까? 너무 멋진 연주.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들으니 진짜 행복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시는구나.
0: 네.
1: 3629님께서는요, 재연 때 서울에서 많이 못 본 게 아쉬워서 안동, 진주, 지방공까지 따라다니며 콧님 봤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뮤지컬 자체도 너무 좋아서 제 인생작이 되었는데 오. 지방공 끝나고 기다리는 줄이 꽤 길었는데도 관객 한 분 한 분이랑 사진 찍어주시고 스윗한 콧님께 한 번 더 반했습니다. 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시죠?
0: 아, 그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1: 어떠세요? 막 공연 쫙 열정적으로 마치고 땀 쫙 지는데 팬분들 쫙 네. 기다리시고 네. 사인해주고 사진 찍을 때 기분 어떠세요?
0: 근데 진짜 너무 뿌듯하고 체력은 이렇게 거의 막 이렇게 달랑달랑 하겠지만 그 행복감만큼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네.
1: 앱과톡스님께서 오, 멋진 뿜뿜. 이적 씨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가창력 좋은 목소리 표현 다 마음을 흔드네요 했는데 히든싱어 이적 편에 나가셨다고요?
0: 네, 또 진짜 옛날에 네. 네, 저희 학교 또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신 아~ 이적 선배님 편에 출연했다가 운 좋게 왕중왕전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야, 제 유튜브로 소중한 마음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네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네요 하면 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소중한 마음 귀하네요. 스피드 장프님께서 파가니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콧님 적격입니다. 신들린 연주 기대됩니다. 라이브 때는 더 에너지가 넘칠 거 아니에요?
0: 예, 그럼요.
1: 그렇죠. 장자의 꿈님께서는 노래에 바이올린 연주에 동시에 이렇게 완성도 높게 하시다니요. 찬사를 보냅니다. 앙 들었어. 앙. 그런데 지금 이제 6월 20일 날 공연을 하실 때
0: 네.
1: 라이브로 다 되나요? 밴드가 있나요? 혹시?
0: 이제 그 밴드가 있는데,
1: 네.
0: 예, 밴드와 함께 이제 그 파가니니가 좀 이제 그런 유명한 곡들, 뭐, 락 캄파넬라라든지 카프리스 24번 이런 거를 좀 락킹하게 좀 편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들려드립니다.
1: 지금 밴드랑 호흡 잘 맞추고 있겠다.
0: 예, 예, 예.
1: 어떠세요? 밴드랑 할 때는 좀 뭔가 음향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0: 이제 이게 또 클래식 편성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밴드 사운드랑 이렇게 어쿠스틱 이 바이올린이 좀 네. 조화롭게 하는 그렇죠. 그런 걸 좀 많이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요.
1: 이제 그러지 연출이 야 밴드 다 내려 바이올린만 올려
0: 네.
1: 야 콧 목소리만 올려 이거 아니야?
0: 조화롭게
1: 밴드는 네. 열심히 했는데 나는 어디 있었어? 아 실은 그 이 팝 악기와 클래식 악기가 만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음향적으로. 이번 공연에 그러면은 콘 씨만 다 해요? 아니면은 함께 하시는 분들 누가 계셔요? 소개 좀 네. 해 주시죠.
0: 파가니니 역할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24년 재연에 함께 했었던 이 홍석기라는
1: 이제 홍석기 배우님.
0: 예, 배우님과 네. 또 홍주찬이라는 배우님이 같이
1: 네.
0: 나오고
1: 네.
0: 이분들도 다 이제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 연기 전부 다 합니다.
1: 대단하시다.
0: 네.
1: 이렇게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
0: 한국에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1: 오, 아니 뭐 그 S대에서 음악 네. 음대 나왔잖아요.
0: 아, 예, 예.
1: 그 음대에서 바이올린 말고 보컬도 가르쳐요?
0: 제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그 바이올린을 전공하면서 성악을 부전공했어요.
1: 아,
0: 너 배워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1: S대도 얘기하겠네.
0: 네.
1: 실용음악 전공 하나 끼어넣으라고.
0: 그러니까 한번 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1: 루치모 아모스라는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짧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0: 네, 그 루치오 아모스라는 루치오 신부, 아모스. 예, 신부님인데.
1: 아 신부님.
0: 예, 이게 이제 뮤지컬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설정을 좀 넣어가지고 아, 네. 원래 그 사실 중세에 보면 마녀 그 네. 마녀 재판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네네네. 마녀 사냥하고 네. 그런 설정을 이제 시대는 좀 근현대지만 아, 네. 약간 설정을 조금 갖고 와서 아. 이 루치오 아모스라는 신부가
1: 이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0: 그래서 지금 악마 사냥꾼 같아요. 아. 이제 뭐 비밀. 그 인퀴지터라고 이제 그 이제 약간 그 구마하는 사제들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런 이제 역할이신데.
1: 그래요.
0: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분이 파가니니까지 악마라는 잘못된 이제 신념을 가지고.
1: 아니, 누가 해요 역할을?
0: 이 역할은 이제 그 김종구 배우와 윤형열 배우와 김경수 배우 이렇게 세 사람이
1: 이런 이런 합니다. 이런 이런. 네. 그래서 역할입니다 역할 여러분들. 네,
0: 역할이고 네. 실제로는 다 좋은 동생들이라.
1: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아킬레에는 신수빈 이세연 박주혁, 네. 샬롯트 베르니에는 유지연 안리나 이렇게 멋진 분들. 네. 콜랭 보네르에는 이준혁, 황민수, 조훈, 이승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네요. 네,
0: 그렇습니다.
1: 그 7인조 밴드 하시고요.
0: 네네. 네.
1: 아,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 라이브를 먼저 한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이 연주를 중요하죠. 네. 자, 어떤 곡을 들려주시겠어요?
0: 요거는 이제 파가니니 뮤지컬 2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에 아. 나오는 예, 연주를 발췌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 편집 딱 발췌해서 다 네. 들리는 게 아니라 쫙 결정적인 부분만.
0: 네네네. 그래서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 라캄파넬라와 네. 카프리스 24번을 같이 들으실 수 있고 그 중간에 제가 카덴자를 넣을 거예요.
1: 카덴자.
0: 그래서 이제 오늘이 또 한 번이자 마지막에 지금 아, 연주를 넣고
1: 한 번이자 마지막. 그렇죠. 네. 카덴자는 두 번 있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녹음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 주시죠.
0: 네.
1: 야, 카덴자는 즉흥 연주. 아, 연주자의 어떤 감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연주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좋은 연주를 듣기 위해서 튜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멋집니다. 오. 야, 이 공연 때는 튜닝을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시간에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죠, 혜택. 튜닝이 쫙 맞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0: 네.
1: 자, 콘의 연주. 어, 노래도 있나요? 연주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볼륨을 조금 높이시죠. 콘의 멋진 연주 함께 하겠습니다. 악마의 연주.

0: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오늘 행복했습니다. 코시와 함께한 시간 너무 행복했고요. 공연 티켓 받으실 분은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코시였고요. 대한민국 기타 함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안녕입니다.
1: TBS 캠페인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6: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여의도 환승센터 구간 편도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집회 때문이고요. 이 집회는 오후 1시까지 계속되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한강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동호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나들목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3km 구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나비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조각 치우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 높은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원뉴스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달려온 시간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4년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4대 국정 목표로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 안보강국, 규범과 원칙이 바로 선 정상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오늘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지명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 시기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인공지능으로 가속화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위대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 기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950여 명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 기준 8천여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350명가량을 현장에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8천선이 무너지자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하자 오늘 오전 9시 3분 42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오전 9시 34분에는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도 잇따라 발동되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7,800선 부근에서 등락 중입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오늘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일면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북중 관계에 대해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서부와 중부에 있는 이란 정권의 군사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TV 등 현지 언론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북서부 타브리즈 중부 이스파한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에서 20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6도, 습도는 57%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나선홍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어머,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여의도 환승센터 구간 편도 전차로의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정된 집회 시간은 오후 1시까지인데요. 약 만여 명이 모인 집회라 정상 소통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뒤로 도봉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동작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어서 일대로 서행하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1터널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내촌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내촌 일대로 7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건데도 이게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순간들이 있죠. 주차 금지구역에 얌체 주차를 해놓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차 대고 가시면 어떡해요? 저기요, 담배 냄새 나잖아요. 여기 금연구역이에요. 맞는 말이라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순순히 미안하다고 하기보단 얼굴을 붉히면서 말싸움이 되곤 하는데요. 사람을 설득할 때는 규범이나 규칙을 따지기보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본능을 자극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딱지 끊겨요. 구청 단속반이 자주 놀거든요. 어머, 여기 바닥에 못이 많아서 주차하면 차 망가져요. 이렇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의 손해도 지갑의 손해도 함께 줄여보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이홍기 마리아로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최정현 조민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합창으로
2: 네, 합이 뭐, 잘 맞죠.
0: 네, 아이돌처럼 같이 인사하는 뭐 그런 느낌. 네,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저 여는 말 들으셨죠. 지적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만약에 놀이터에서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다. 두 분은 뭐 이렇게, 저기요 이렇게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않아 하신 편이 아니 그냥 지나가시는 편이세요?
2: 아 저는 지나갈 때도 있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0: 기준이 뭐예요?
2: 개인적인 아 그런데 아까 여는 말에 들어보니까 그 멘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익혀두려고요. 여기 단속반 자주 다녀요.
0: 그렇죠. 네. 지적보다는 손해보는 걸 확 긁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우리 최 팀장님은 뭐 이렇게 학생을 발견했다.
1: 요새 애들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갈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노는 곳이 있어요. 또 아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혹시나 거기서 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야 뭐해 이래버리면 싸우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좀 애들이 좀 있는 데니까 다른 데 가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좋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
0: 싫은데요? 그러면 어떡하냐? 아저씨 싫은데요?
1: 그냥 가야죠. 네,
0: 그냥 거기까지 네. 얘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자, TBS 라디오는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는데요.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말머리에 상담이라고 달아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문자는 저희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9시 아침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나비 투게더 듣고 가볼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까지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불리면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는 충남 천안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실 거예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은 가입보다 해지가 더 신중해야 한다입니다. 내가 가진 보험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느껴질 때 확 다 해지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보험은 한번 해지하면 원금 손실은 물론 실손보험이나 핵심 보장까지 사라질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해지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그리고 건강보장과 노후 준비를 다시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법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0: 해지가 더 신중해야 한다.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그럼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 3개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 보험 같은 건 꼼꼼히 따져볼 겨를도 없이 저희 친한 단골손님이 보험일 하신다길래 믿고 맡겨왔었는데요. 3년 전에 그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시면서 다른 지인 설계사에게 저희 가족 보험을 새로 맡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뼈아픈 후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년 전 그분을 처음 만난 어느 날이었어요.
1: 사장님, 여기 식당이 천안 돈 싹 쓸어 담는다더니 진짜 장사 잘 되네요. 제가 웬만해선 식당에 줄 안 서는데 30분이나 기다렸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2: 아니, 내가 밥값 안 받는다고 대접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계산을 왜 이렇게 빨리 했어?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1: 사장님, 사망 보장도 되고 노후 준비도 되는 좋은 보험 상품이 있길래 내가 소개 좀 해드리려고요. 월 200만 원인데 저축이다 생각하고 하나 들어둬요. 나중에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장사 잘 될 때 저축해둬야죠.
0: 그렇게 3년 전 설계사 말만 믿고 덜컥 2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최근 식당이 너무 어려워져서 납입 금액을 좀 줄이려고 알아봤더니 지금 금액을 줄이면 엄청난 원금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가입할 땐 수입이 줄면 보험료 줄여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뭔가 속은 것 같은 생각에 정말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제 보험을 모두 해지했고 그 과정에서 손해본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손해도 속상하지만 지금은 당장 아플 때 보장받을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더 막막하네요. 이제는 저희 집 보험을 제대로 점검하고 노후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참 욱하고 밀려오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자그마치 3,500만 원이라는 손해를 보고 보험을 모두 해약하는 바람에 지금은 뭐 중요한 보장도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뭐 상담 신청 잘해주셨고요. 팀장님들 잘 만나고 오셨죠?
2: 네, 사연자분의 마음속 깊은 고민까지 아주 제대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대기업 보험사 간판만 믿고 가입을 했는데 금액을 좀 줄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된 원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셔가지고 맞아. 다른 보험까지 다 깨버리신 상황이었어요. 안타깝지만 어쩌면은 뭐 당연한 너무 화나면 막
0: 그럴 수 있어요.
2: 다 해지시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이 너무 큰 자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 너무 저기 했나 보다.
2: 저도 네. 같이 속상했어요.
0: 그러니까 분명히 가입할 때는 설계사님이 나중에 사정이 안 좋아지면 그 납입 금액을 줄여도 된다고 했는데 줄이려고 보니까 수천만 원의 큰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어요?
1: 네, 그게 참 교묘한 함정인데요. 담당 설계사분이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당 보험에는 납입금을 줄여서 유지할 수 있는 감액 제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팩트인데 진짜 중요한 뒷말을 쏙 빼고 설명한 게
0: 그렇네.
1: 문제입니다.
0: 줄일 수는 있었어요, 진짜. 이제 줄이려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 문장으로 안 하고 앞에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우리가 은행 적금은 중간에 납입금을 줄이거나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기존에 낸 돈에 남은 손해가 없잖아요.
2: 그렇죠.
1: 하지만 사연자님이 가입하신 것은 적금이 아니라 보험. 특히 해당 상품의 진짜 정체는 저축이 아니라 사망보장용 종신보험이었고요. 종신보험에서 금액을 줄이는 이 감액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계약의 일부를 강제로 깨버리는 부분 해지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월 200만 원을 내던 거를 1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하면은 100만 원어치의 계약을 그 자리에서 해지 처리가 되는 겁니다.
3: 부분 해지.
2: 그렇죠. 예. 지금까지 낸 원금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가입시킬 때는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친절하게 앞말만 강조를 하고 줄이면은 뒤에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진실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거죠.
3: 그럼 이렇게 부분 해지가 되는 셈이다 하는 건 모든 보험이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종신보험에
2: 모든 보험이 그렇습니다.
3: 모든 보험이 그러니까 그 원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통 몇 년 후에 손해 없이 그러면 해지가 가능한 거예요?
2: 상품마다 다릅니다.
3: 네. 예, 어쨌든 진짜 화나실만 하고 3,500만 원 손해를 보셨으니까 그럼 홧김에 얼마나 많은 보험을 해지하신 거예요?
1: 지금 남아있는 게 가족분 모두 해서 한 18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보험료인데요. 근데 이미 해지한 건 300만 원이 넘습니다.
3: 아 그러면은 480만 원씩을 내오셨어요?
1: 맞습니다.
3: 아, 식당이 세 개라더니 진짜 크게 하시나 보다. 그럼 그 180만 원 남아있는 데서 보장이 하나도 없으시면 실손보험도 없으신 거예요?
1: 맞습니다. 홧김에 다 정리를 하시다가 절대 깨지 말았어야 할 실손보험까지 실수로 같이 해지를 해버리셨는데요. 다행히 얼마 전에 다시 가입은 하셨는데 보장은 좁고 비싼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겨우 막차를 타셨습니다.
3: 이게 실손은 한번 깨면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거군요. 네. 그런 실손마저 깨버리셔서 다시 가입하려니까 유병자 실손이 됐다는 건 뭐 어떤 병력이 있으셨던 걸까요?
1: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병력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고 2022년도까지 약 복용을 또 하셨고 2024년도에는 대장 용종 제거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유병자 실손 외에 현재 사장님 부부에게는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중대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예 없는 완전한 무보험 상태가 되셨더라고요.

0: 있고요. 이제부터라도 부부의 상황을 딱 맞춘 확실한 보완이 필요한데요. 우선 요즘 보험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가 바로 최신 의료 치료비 중심의 이제 이런 예. 보장 준비거든요. 요즘은 암에 걸려도 표적항암이나 중입자 치료 같은 수천만 원짜리 고액 치료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완치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연자님 부부에게도 치료비가 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신 치료비 특약들을 아주 든든하게 넣어드렸습니다.
1: 맞아요. 의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치료법도 계속 개발이 돼서 한 몇십 년 묵혀도 보험 가지고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특히 암보험 같은 걸 할 때 진단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2: 맞습니다. 치료비만큼이나 이 자영업자에게는 진단비의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아프면 회사에서 유급휴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내가 당장 쓰러지면 수입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 치료비는 실손이나 치료비 특약으로 막는다라고 쳐도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식당을 운영한다면 매달 나가는 식당 임대료, 뭐 직원 월급 같은 고정비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내가 아파서 쉬는 동안 가게를 지탱해줄 적정한 진단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그러니까 이 진단비라는 개념은 내가 그러니까 아파서 쉴 때 뭐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생활비가 되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거네요. 아, 그래서 막 억 단위도 구슬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사연자님께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나요?
0: 네, 기본적으로 일단 진단비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 맞춤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증 산전 특례 진단비를 넣어드렸습니다.
1: 어렵네요. 중증 산정 특례 진단비.
0: 네, 예, 이 중증 산전 특례 진단비는 우리나라의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중대 질환에 걸리시게 되면은요 나라에서 병원비를 95%까지 부담을 해주는 훌륭한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산전 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네. 즉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입니다. 오늘부터 중증 질환자로 등록하시고 치료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은 병원 컴퓨터에 등록이 딱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비를 아주 저렴하게 납입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등록된 환자들을 보험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이런 중증 산정 특례 진단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등록이 된 사람들에게 이 진단금을 드리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중증이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중증 환자로 등록되면은 바로 그 즉시 돈이 나오는 건가요?
2: 바로 나옵니다. 일반 진단비는 최종 조직검사 결과지가 나오고 또 복잡한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해서 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병원 문턱을 넘어서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빠르게 현금으로 꽂힙니다. 당장 식당 문 닫고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는 뭐 가뭄의 단비 같은 가장 실속이 있고 구체적인 플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우리 사회자님은 부부가 같이 식당을 그것도 세 개나 운영을 하시니까 만약에 한쪽이 아프시면 배우자가 이렇게 간병할 여력도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간병비 보장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특히 부부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은 남은 한 분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쵸. 상황이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간병인을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장기적인 간병 상태가 되거나 이런 간병비 지출이 생긴다면은 그 타격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하루에 15만 원씩 간병인을 사용하실 경우에 간병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간병비 보험도 1순위로 넣어드렸고요. 상해나 질병 수술비뿐만이 아니라 유병자 실손의 자기 부담금 일부 보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수술비들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예,
1: 보장은 이렇게 해드렸고 노후 준비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여긴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2: 저희가 사연자님 가계부를 뜯어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부가 식당을 무려 세 곳이나 운영하시면서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셨는데요. 수입이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여유가 있는 편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인 설계사가 권하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월 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저축성 종신보험을 덜컥 가입을 하신 건데요. 내가 수입이 있으니까 그래 뭐 이참에 노후 준비 크게 하나 해두지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좀 벌 때 크게 좀 묻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축성 종신보험을 200만 원짜리를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셨군요.
0: 네 맞습니다. 목돈을 모아두어야 노후에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청취자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절대 연금이 아닙니다. 네, 종신보험은 내가 죽어야 목

0: 목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깨면은 오히려 원금 손실을 보는 구조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노후 자금으로는 사실은 좋지 않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님 뿐만이 아니라 남편분께도 종신보험이 4건이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 남편 것만도 4개다. 이것도 그럼 다 저축성으로 가입하신 거예요?
2: 그중에 한 건은 저축성이었고요. 7년 납입하고 3년을 거치해 두면 10년 차가 되면 원금의 123% 정도를 돌려받는 상품이고요. 나머지 3건은 납입 7년 이후에 해지 환급금이 납입금액의 100%에 도달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으면서 필요시에는 목돈으로 찾아 쓰려는 계획이셨는데요. 보험료는 4건 합해서 한 7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때 그 홧김에 보험을 다 해지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남편분 거는 남겨두셨나 봐요?
0: 정말 다행이죠. 네, 납입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하셨다가 원금이 되는 시점에 뭐 시점이나 내지는 10년 차에 해지하시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4건을 해지 시점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 4건 중에 3건은 7년 차 이후부터 해지 환급금이 높지 않고 계속 100%이기 때문에 딱 7년하고 1일 차에 해지하시는 것이
1: 그때가 가장 유리하다?
0: 네, 유리하고요. 그리고 한 건은 10년하고 1일 차에 찾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1: 어쨌든 되는 대로 딱 뭐가 차면은 빨리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해지 날짜가 다르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네 건 모두 가입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해지해야 하는 날짜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루 차이로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연자님 그 스마트폰 달력을 열어서 7년 만기 상품은 7년 1일차 해지, 10년 만기 상품은 10년 1일차 해지라고 알람 설정까지 아주 콕 박아드렸습니다. 와. 그날 해지해서 원금 플러스 알파까지 챙기신 다음에 이 돈을 진짜 그 두 부부의 은퇴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1: 이야, 뭐 주식으로 치자면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해지 네. 타이밍을 가장 이상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 달력에 저장까지 스마트폰 바꿔도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0: 맞아요.
1: 예, 정말 야무지게 설정까지 해주셨습니다. 아주 든든하셨겠어요.
0: 네, 저희도 뭐 두 분 상담에 만족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 참 뿌듯했습니다.
1: 네, 그럼 이제 사연자님 부부는 건강보험 노후 준비까지 이제 잘 진행이 됐고 자녀분들 보험은 어떻게?
0: 정말 다행인 게 이 자녀 세 분의 보험은 다행히도 너무너무 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보장 없이 갱신형 없이 꼭 필요한 보장을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자녀분들 보험의 경우는 3, 4년 전에 그만두셨다는 이제 첫 번째 지인분한테 이제 가입을 하신 건데
1: 네,
0: 탄탄하게 잘 짜여 있어서 손댈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유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서 저희도 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뭐 저희도 잘 됐다고 서로 다행이다 네. 라고 했네요. 네.
1: 정말 아이들 보험이라도 제대로 가입이 돼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험은요 해지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대요. 지금 깨면 내가 손해가 얼마가 나는지 꼭 살려야 할 실손이나 핵심 보장은 없는지 그리고 남겨야 할 보험과 정리할 보험은 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하는데 보험은 가입만큼이나 해지도 더더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기억을 하셔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밖에 우리 PD가 오늘 사연 들으면서 화가 났을 때는 숫자를 세면서 심호흡을 하면 이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조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 골랐다고요? 이하입니다. 1, 2, 3, 4.

모르는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세요. 내 머리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했는가? 턱끈은 확실하게 조여서 맸는가? 이륜 차의 크기는 내 체격에 맞는가? 안장에 올랐을 때 발끝이 지면에 닿는가? 이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로 답했다면 이륜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륜 차 사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심각한 부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첫 번째 민원 6029번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터져서 아랫집 천장까지 물이 크게 샜습니다. 다행히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어서 아랫집 도배랑 수리는 싹 해줬는데요. 근데 정작 물바다가 된 우리 집 거실바닥 뜯어내고 배관 고친 비용 300만 원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 원래 우리 집 고친 돈은 안 나오나요? 라고.
1: 예. 사연자님 마음이 참 씁쓸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의 말이 맞습니다.
0: 안 나옵니다.
1: 맞습니다. 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말 그대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을 해주는 담보인데요. 내 실수로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 물어주는 돈이기 때문에 내 집에 생긴 피해는 단 이론도 나오지 않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진짜 배상이라는 말 자체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거는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0: 붙어있는 수조, 뭐 수도관, 배수관 같은 이 급배수 시설이 썩거나 터져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 그로 인해 우리 집에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아랫집 물 새는 거 뭐 잡으려고 우리 집 방바닥 깨부수고 누수 탐지한 비용, 그리고 또 난장판 된 마루 복구하는 비용까지 이 특약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만 있으면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왠지 화재 보험은 화재니까 불날 때만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난리 났을 때도 쓸 수 있는 특약이 있네요.
2: 네, 그래서 화재보험 증권에 급배수 누출 시설 손해라는 이 아홉 글자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재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있으면은 누수 사고도 다 해결해 주는 줄 알고는 계시거든요. 하지만 내 집을 고치는 비용은 반드시 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 있으셔야지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 예,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 꼭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쯤에서 등장하는 시간이죠?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은 너무 오래된 건물은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은 이 특약을 들 수가 없다. 네. 왠지 서술어가 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걸로 봐서 이럴 때는 보통 오일 것 같습니다. 되게 소심하게
2: 소심하게
1: 소심하게 네. 맞춰서
0: 맞았습니다.
1: 휴대폰도 네, 소심하게
0: 네. 이 특약은 그 보통 주거용 건물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건물 연식이 오래된 경우 보통 30년 기준으로 하는 곳이 많은데요. 보험사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연식이 좀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이 특약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보통은 30년이 기준이다. 그 언저리에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셔야 되겠네요. 누수 사고가 났을 때 아랫집 피해와 우리 집 피해를 각각 어떤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건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주는 담보라서 아랫집 수리비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우리 집 수리비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 바닥, 배관, 도배처럼 내 집에 생긴 손해를 대비하려면 화재보험 안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계신 분들은 가입 제한이 당도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자 주시면 되겠는데요. 갑자기 누수 생기는 거 대비하는 취지로 이 노래 한번 듣고 가자고 하시나요? IOI의 갑자기.

0: 아이오아이 갑자기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838번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MRI 검사와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급여, 비급여라고 적혀 있던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비는 보장이 되고 어떤 항목은 안 되는지도 헷갈리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데 MRI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도 청구 가능한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1: 네.
0: 그죠. 이게 후루룩 가버리면 잘 몰라요. 또 이제 소리로만 들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급여하면은 월급밖에, 너무 고픈 월급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급여와 비급여는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1: 그죠. 급여가 월급이면 참 좋겠지만, 이 병원 영수증의 급여라고 하는 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항목이라는 뜻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 치료는 꼭 필요하니까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내줄게 하는 게 급여고요. 반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알아서 내야 하는 거죠.
0: 그래서 당연히 비급여가 조금 더 세게 나오고요. 그죠?
1: 그렇죠.
0: 병원비가.
1: 맞습니다.
0: 국가에서 네.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러니까 건강보험 혜택의 여부. 예, 적용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비급여에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대표적으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력 교정술인 라식, 라섹이 있고요. 치과에서 금으로 씌우는 골드 크라운 보철 치료 또는 뭐 회사나 학교에 제출하는 일반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0: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급여 항목이지만 국가가 정한 횟수나 기준을 초과해서 검사를 받는다든지 뭐 초음파나 MRI, MRI 그리고 보조 생식술 뭐 이런 것들도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은 비급여로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는 병원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검사를 받더라도 A병원은 10만 원인데 B병원은 30만 원이 되는 것처럼 차이 격차가 매우 많이 납니다. 실제로 그 조사에 보면은요.
2: 그렇구나.
0: 차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2: 병원마다 이렇게 가격이 다르니까 비급여는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0: 그러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일컫는 실손보험이 내가 낸 비급여 병원비도 다 보장을 해주나요?
1: 많은 분들이 실비 있으니까 뭐 비급여도 다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실비보험에서도 보장해주는 비급여가 있고 절대로 안 해주는 비급여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0: 아, 비급여, 그쵸. 절대 안 해주는 것도 있고, 해주는 것도 있다. 실비에서 그럼 보장해주는 비급여, 먼저 알아볼까요?
2: 네. 비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 치료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시행한 비급여는 실비 청구가 가능할, 경우가 높습니다. 제가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최근에는 의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보험사 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0: 의사가 된다고 했는데.
2: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질병 치료를 위해서 뭐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뭐 허리나 관절 통증 받는 뭐 MRI 진료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처방에 따라서 도수 치료나 증식 치료, 주사 치료 등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 같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도 이런 치료 목적이 입증되면은 실비에서 당연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에 있는 치료 목적이 일단 핵심이긴 한데 의사 처방이 된다고 했는데도 보험사에서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
0: 도수치료.
2: 네, 횟수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비보험이 있어도 절대 보장이 안 된다는 그 비급여는 어떤 건가요?
1: 이것도 명확한데요. 치료 목적이 아닌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보험약관에서 면책 항목으로 이제 정한 것들인데요. 첫째로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쌍꺼풀 수술, 또 미용 목적의 점 제거나 뭐 여드름 치료는 안 되고요. 둘째로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이나 예방접종비도 실비 처리가 안 됩니다.
2: 다만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이상소견이 발견이 돼가지고 추가로 검사를 하시거나 뭐 용종을 떼내셨다라고 하면 그 추가 비용 자체는 실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병인 비용이나 의약 외품 구입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서류 발급 비용 등은 모든 이런 실비에서는 제외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자꾸 저는 그 도수치료에 꽂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청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급 거절당한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1: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1세대에서 5세대로 나눠지는데 이거에 따라 보장 비율과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 2009년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은 비급여도 본인 부담금 없이 100% 돌려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 하지만 이제 2017년 이후에 3세대 그리고 뭐 현재 판매 중인 5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 본인 부담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던 옛날 보험 뭐 가능하다면은 옛날 보험의 확률이 높으시고 거절이 되신다면은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을 옛날 보험에도 적용을 해서 심사자들이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치료의 실효성이 있느냐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실손보험은 그러니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병원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실전 팁이랄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1: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이 항목이 실비 청구가 가능한 치료 목적입니까? 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병원비를 내기 전에 비급여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꼭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증 한 장만으로는 보험사가 치료 목적 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세 내역이 있어야 단번에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보통 이제 보험사 청구할 때 발급받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네네.
0: 비급여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따로 있어요?
2: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비급여
0: 그게 그거
2: 네. 비급여 진료비 내역서가 아니고 그냥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급여 진료가 적당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뭐 심평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병원별로 비급여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내 병원에서 이거 얼마였는데 저 병원에서는 얼마나 이게 진짜 적절한가? 적정성에 대해서도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럼 병원이 의무예요? 이거 올리는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2: 네, 모든 병원이 다
0: 꽉 꼭 가봐야 되겠네요. 너무 또 사심이 확 들어가네요. 자, 병원 가기 전에 미리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병원비 영수증,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뭐 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면 비급여라는 거 나눠드렸고요. 이 부담스러운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똑똑하게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명확한 치료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실비의 보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MRI나 도수치료처럼 비용 부담이 큰 진료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료 전에 실비 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요. 결제 후에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필요한 조언이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계속해서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1849번님 질문입니다. 암보험은 보통 가입 후에 1년이나 2년

0: 1년이 지나야 진단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TV 광고를 보면 가입하자마자 암진단금이 바로 나온다. 상품이 있고요. 이런 암보험은 정말 가입 직후 바로 보장이 되는 건지 일반 암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TV 광고만 믿고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1: 일단 일반 그 보험사에서 판매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있고
0: 네.
1: 그리고 1년 이내에는 50%, 1년이 넘어야지 100%가 이제 보장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0: 네.
1: 지금은 판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광고를 보면은 바로 보장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거를 좀 판단을 해보려면 상품 설명서라든가 약관을 한번 보고 진짜 면책 기간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1년 이내에도 100%가 보장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무턱대고 믿지는 마시고 약관을 한번 보셔야 된다.
1: 맞습니다.
0: 가입 전에 꼭 그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8100번님이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가 공원에서 아이 손가락을 살짝 물었는데요. 가해자 쪽이구나. 이런 것도 펫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2: 펫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펫보험에 이제 배상 책임, 내 강아지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이런 배상을 할수 있는 배상 특약이 있어요. 그 특약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펫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우리 아까 누수 나왔죠.
0: 네.
2: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그 특약이 그냥 본인 보험에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 관리, 그 강아지를 소유하고 이제 케어해야 되는 네. 부모죠, 부모. 엄마가 그 보험, 그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도,
0: 가능한
2: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책임 특약 같은 경우가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물어줘야 되는 일. 그런데 그거 꼭 주체가 나가 아니어도 되고요. 내가
0: 네.
2: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좀더 넓게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내 책임하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2: 물어줘야
0: 된다.
2: 네.
0: 근데 이게 이제 부모 자식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2: 부모 자식 간에도 있습니다. 네,
0: 가능해요?
2: 법적으로도 아이 자체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지만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이제 어린 경우에는 그 아이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배상 책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러게요. 기억에 나는 게 저희 집 아이가 그 백미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도 톡 찍어서 그게 이제 고장이 났는데 제가 또 물어줬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간 이거 하나는 가져가셔라. 원포인트를 하나 꼭 짚어주신다면.
1: 네, 보험은 한번 해지하면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기 전에 제대로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네, 저는 오늘 일배책 얘기 많이 한것 같은데요. 일배책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0: 꼭 있으시면 생활하실 때 많이 편하실 거예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민정 최정현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먼데이 키즈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실비보험에서 절대 보장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곡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송정혜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뒤로 창동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반대 의정부 방면으로는 녹천교에서 삼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는 하월곡에서부터 종암분기점 구간 내 1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작업 여파로 묵동 나들목에서부터 속도를 못 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도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 내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 공사가 있어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으로 이일대 불편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보수공사 중이라 반포대교에서부터 정체고 뒤로도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으로만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디 최강일구입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몸은 평소 그 사람의 몸무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중력에 반해 위로 뛰려고 하는 힘, 부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람에게 부력이란 생기죠? 아침에 일어날 때 매번 몸이 무겁다면 생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진 몸은 어떻게 일으킬까요? 생기는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뜨기 위해서는 가벼워지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머리,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는 다 떨쳐버리고 그 빈자리에 생기 한 자락을 넣어보자고요. 6월 8일 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진관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네, 인생은 면상도가스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예상을 깨고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총리 후보자로 발탁을 했죠. 강훈식 실장 또 정성호 법무장관 유력설이 있었는데 기업인 출신의 비정치인 한성숙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대체 자원을 찾기 힘들었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한성숙 후보자는 59살이네요. 67년생 양띠고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기업가 출신입니다. 한명숙 총리 이후 19년 만에 여성 총리로 이제 발탁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되게 길게 진행이 됐던데 보니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떠냐 기자 질문에 이겼냐 졌냐 기준에 따라 다르다. 판단 주체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이길 거를 졌다. 이겨야 할 곳을 졌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국민의 경고였고 나의 부족합니다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주권 감수성을 반성하나 이렇게 했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검경 합수본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조속하게 추진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다면 그냥 놔두면 된다. 은폐된 게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 문제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안할 수는 없다. 수없이 고소 고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작기소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러 우리는 청와대에서는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쓸데없이 오해할 테니까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내 생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시진핑 주석이 갔어요. 7년 만에 북한 방문에 나섰는데 지금 평양에 도착을 했네요. 평양 중앙방송이 현재 라이브로 보여주고 있는 거를 뉴스 전문 채널에서 조금 전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랍니다.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작년 9월 중국 전성절 행사 참석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이고요. 이번에 방북의 일정은 하루 자고 오는 거네. 1박 2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또 증권가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랬는데 오늘 블랙 먼데이입니다. 코스피가 폭락을 했어요. 8,000선 다 떨어져가지고 7,500선 아래에 지금 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9,000 넘어서 만까지 간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폭락의 이유로는 이런 게 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있고요.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도체주가 급락했기 때문에 따른 여파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7,677, 7,677이고요. 삼성전자는 7%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돈가스 퀴즈 오랜만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또 재밌는 넌센스 퀴즈를 돈가스 PD가 준비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노래 듣고 옵니다. 서지오가 부릅니다. 딜팡 딜팡.

돈가스 퀴즈입니다. 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문자창 열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세 가지 적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퀴즈 정답. 두 번째는 제가 읽어드릴 나눔 선물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적으시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개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입니다. 아, 오늘 안세스로 준비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퀴즈 이겁니다. 아주 기발합니다. 이 문제 간단해요. 순대를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퀘스천 마크 써놨네. 순대를 손으로 누르면 이게 도대체 뭘까? 고기가 두 개 밑에 있네요. 1번 순대국, 2번 해장국. 예. 순대를 손으로 누르면 뭐가 되느냐? 1번 순대국이냐? 2번 해장국이냐? 네. 뭐 그 세상에 이런 퀴즈가 다 있냐 그러지 마시고요. 뭔지 아시죠? 예, 난센스입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모르시겠다? 그러면 1번 적으세요. 자, 그리고 25가지의 나눔 선물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 적으세요. 처음 나눔 선물 시작을 알린 김만희 떡볶이가 돌아왔답니다. 이번에는 가게에 가서 드시는 식사권을 준비해 줬네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에 떡볶이 맛.

0: 맛집 김만희 떡볶이에서 3-4인 식사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김만희 떡볶이 사장님. 예, 어려우실 텐데 또 이렇게 떡볶이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스크린 골프 브라보 골프의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장독대 당아리 김치 사각하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중학생 재미로 인터넷 강의 수강권 경기도 하남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 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2인분 4주 28일에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자영업 사장님들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적으시고요. 하나 세 번째는 누구하고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첫 번째 퀴즈 정답 적으시고요. 퀴즈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대를 손으로 누르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1번 순대국 2번 해장국 예, 둘 중에 하나랍니다. 영 모르시겠다 무슨 말하는지 그냥 1번 쓰시면 정답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쫙 발표할 테니까 문자 많이 보내십시오. 0951입니다. 샵 0951. 들국화 노래 듣겠답니다. 더 이상 내게. 네

네, 들국한 노래 듣고 왔고요.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를 쫙 발표를 해드릴게요.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말씀드려야죠. 정답은 순대를 손으로 누리면 뭐냐? 1번 순대국. 네. 순대를 꾹 누른다.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퀴즈가? 제가 읽어는 드렸습니다만 그냥 한 청취자께서 아, 그 돈가스 PD 예,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라고 돈가스 PD 덕분에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예, 죄송합니다. 아, 돈가스 아주 인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순댓국입니다. 예. 첫 번째 당첨자는 3645번님. 아, 자국 남는 거, 하하, 순댓국. 예, 1번입니다. 문제 이제 이해했어요. 저는 포천 박물관 가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3645번님한테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 199에 3명 입장권 보내드립니다. 잘 다녀오세요. 3922번님 당첨했어요. 순댓국이 정답이고요. 용인 코다리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땡볕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실 우리 아빠, 아빠가 좋아하는 맛있는 코다리 외식하고 싶어 신청을 합니다. 일은 바빠도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TBS 허리케인 라디오 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예, 고맙고요. 3922번님,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2인분 보내드립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6384번님, 정답 1번입니다. 아점으로 3시쯤에 순댓국 먹으러 가요. 한우국밥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첫 손주를 본 기념으로 만화님과 먹고 싶습니다. 저는 주 4일 순댓국만 먹습니다. 주 4일, 야, 순댓국 매니아시네. 예. 그러면 6384님한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집에서 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몇 달 만에 김만희 사장님 나눔 선물을 다시 하겠다고 전화가 왔대요. 저 돈가스 PD한테 지금도 늘 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러고. 이분이 사실 나눔 선물 저희가 시작하게 된 효시가 바로 이분이 저희한테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허리케인 라디오 찐 청취자인데 다들 어려운데 직원들도 월급도 못 받고 협찬도 없고 뭐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떡볶이 요거를 한번 좀 선물로 협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이분도 한동안 또 가게가 힘들어가지고 못하셨는데 언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와, 오늘 오전에? 김만희 떡볶이 사장님 힘드신데도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에 있는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집에서 3, 4인분 식사권을 이전에는 김만희 사장님이 댁으로 당첨되신 분한테 댁으로 택배로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보내드리긴 하는데 예, 물건을 보내드릴 수는 없고 상황이 식사권을 보내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가셔가지고 떡볶이를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떡볶이도 있고 뭐 어묵도 있고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진심원입니다. 산 넘어 산.

0: 진심하네, 산 넘어 산. 네, 진심한 씨가 제주도에서 서울 처음 올라가서 가생활하면서 고생 엄청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네. 30대 초반에 실패를 여러 차례 맛보면서 세상 쓴맛 많이 봤었다 그랬는데, 참 진심한 씨도 제가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 DJ 할 때가 2017년. 네, 벌써 이제 몇 년이에요? 한 9년? 네. 그때만 해도 진심한 씨도 뭐 40 후반 뭐 그랬는데, 이제 진심원 씨도 보면은 몇 년생인지 진심원 씨가? 아, 6, 9년생. 조금씩 진심원이도 환갑되었네. 알겠습니다. 자, 2794은 청취자께서 문자창에다가 사진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보니까요, 살구가 많이 익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문자로 보냅니다. 아, 저는 이 무슨 감을 찍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살구인데, 예, 확대해서 찍으니까 마치 감이 초가을에 이렇게 막 홍시가 되려고 막 그러는 판에 그때 찍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살구인데 이제 주민에서 들어가니까 저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니 튼실한 살구를 이렇게 찍어주셨네. 아유, 멋집니다. 예. 제 이름이 저 일구잖아요. 구자로 끝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살구였어요. 살구 시골에서. 네. 살구야 일구야 뭐 이러면서. 살구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이제 당첨자 또 발표합니다. 1001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은 1번 순대국이고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저는요, 선크림 좀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더운 여름에 바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선크림이 필요합니다. 하트 표시와 함께 돈가스 PD 최고입니다 하셨네. 어, 오늘 돈가스, 예, 아주 상종가입니다. 1001번님께 일산 마디역의 오킴수 피부과에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바르시고요. 피부 보호 잘 하시기 바랍니다. 4612번님. 아, 참. 이, 저기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얘기하니까 이번 수요일 날이요. 예, 오킴스 피부과 원장님이, 예, 출연료 없이, 예,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피부과에 대한 여러분 상담을 좀 해드린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조항래 원장님이시라 그러는데요. 네, 수요일 날 또 피부에 대해서 통증은 그날은 안 하고요. 상담을, 피부 상담을 좀, 그 피부과 전문이십니다. 요즘 뭐 피부과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코미디 소재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 전문 피부과 의사가 모레 나옵니다. 예, 참고하셨다가 피부에 대해 상담하실 일이 있으면 수요일 날 좀 해주시고. 이어서 4612번님 당첨이에요. 허리케인 라디오 안녕하세요. 운전 중에 잠시 주차하고 퀴즈 정답 보냅니다. 1번 순댓국이 정답이고요. 정답을 다 알려주는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나눔 선물로 사랑하는 엄마한테 아름다워지시라고 줄기세포 에센스 화장품을 보내고 싶어요. 앞으로도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니 항상 허리케인 라디오 응원하고요. 예, 효자시네 효자야. 4612번님한테 이브스 볼륨에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보내드립니다. 어머니한테 보내셔가지고 점수 많이 따세요. 3910번님 정답 1번이고요. 집사람하고 둘이 옷 만드는 일하는 사람인데요. 집사람이 소고기 국밥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예, 3910번님. 네, 그가 둘이 옷 만드신다. 가네 공장 하시는, 소규모 공장 하시는 부부 같습니다. 이분을 전화로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예, 지금 계속 점심 식사하시고 일 계속 하시겠네.
1: 네네네.
0: 예, 어디세요, 공장이?
1: 아, 일산이에요.
0: 일산 어디에요?
1: 일산 중산동이요.
0: 중산, 네.
1: 예, 예, 예.
0: 그러시구나. 무슨 옷을, 그게 두 분이 하는 거예요, 부부만?
1: 예, 저기, 저기, 큰 공장에 들어서 일을 하다가,
0: 네,
1: 이제 패션 계통을 일을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가네공실로 둘이 따라 나와서 이제 그냥 하청 받아서 그냥 하고 있어요.
0: 아,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셨구나.
1: 예.
0: 언제부터?
1: 한 3년 됐어요.
0: 3년.
1: 예.
0: 그러면은 그 전에 큰 그 공장에서 취직해서 거기서 기술 많이 습득을 하셨고.
1: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 나이가 이제 60년생이거든요, 제가요?
0: 저하고 갑장이시네.
1: 네네.
0: 목소리는 저보다 어려서 약간 좀 깔아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1: 아니요.
0: 아니, 친구시네, 저하고.
1: 예, 예, 일을 좀 일찍 어린 나이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0: 예.
1: 한 40년 넘게 일을 배워가지고요.
0: 그러시겠네.
1: 일을 하는 중이라.
0: 예.
1: 옛날에는 이제 70년대에는 양양점들이 많았었잖아요.
0: 네네.
1: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패션화가 이제 80년대 초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0: 네.
1: 이제 그때 이제부터 이제 패션 일을 하게 됐죠.
0: 커머스 봐. 그러면 선생님께서 양장점?
1: 예, 옛날에 이제 의상실에서 이제.
0: 아니, 양장점 하면은 보통 그 여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어떻게 남성이 재단사가 되신 거예요?
1: 아니요, 이제 미싱인데.
0: 아.
1: 원래는 이제 이

0: 입원하셨다는 얘기구나.
1: 네.
0: 그러면 아이템은 주로 뭐예요?
1: 예, 뭐 이제 토탈이에요. 이제 뭐 자켓서부터
0: 네.
1: 뭐 원피스, 뭐 브라우스, 뭐
0: 여성복
1: 안 한
0: 위주로
1: 게
0: 하시는구나, 여성복.
1: 그렇죠. 여성복이죠. 상호는 좀 말하기는 그렇고
0: 네, 알겠어요.
1: 말해도
0: 알겠어요.
1: 상관없어요.
0: 아니, 말씀하세요. 뭐가 어때요? 뭐 다른 분들 다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얘기해 보세요.
1: 저 리본이라고요?
0: 예?
1: 리본이요, 리본.
0: 머리에 묶는 리본?
1: 아니요, 그냥 상호 자체가 리본이에요, 리본.
0: 아, 그러니까 발음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리본. 머리에 묶는 리본?
1: 예, 예, 예, 예, 예.
0: 그 왜 리본이라고 하셨어요?
1: 그러니까 이 상호가 원래 이제 한 40년 가까이 다 되는데.
0: 아, 그 브랜드구나, 그러니까.
1: 예, 브랜드죠, 브랜드.
0: 아.
1: 이제 백화점 나가는 거예요.
0: 오. 그러면은, 저는 옛날 그, 뭐, 의상실 그런 얘기 하시길래, 소비자들이
1: 예.
0: 그 중산동 거기 리본 집에 가서 치수 재가지고 옷 맞추는 게 아니고.
1: 아, 예, 그게 아니고요. 이제,
0: B2B구나,
1: 옷을 이제 뭐
0: B2B야, B2B.
1: 예. 예.
0: B2C가 아니고 B2B네. 아. 야, 그러면 수입 짭짤하신 것 같은데?
1: 아 근데 이 계통도요.
0: 예.
1: 너무 또 경기들이 이러다 보니까
0: 예.
1: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들 이제 하향식으로 돼가지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똑같아요.
0: 그렇구나. 그러면 백화점에서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거기다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장님이 직접 이거저거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아니죠. 이제 본사에서
0: 본사.
1: 본사에서 이제 백화점 매장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0: 예.
1: 매장 이제 무슨 백화점 이제 옷이 나갈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냥 거기서 이제 알아서 이제 하겠죠. 거기서 이제 이제, 무슨 디자인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리본이라는 본사는 따로 있는 거고.
1: 그렇죠.
0: 거기에 이제 우리 두 분은 이제 옷을 만들어서 납품을 예, 받으시는, 납품하는 거고 그런 거구나.
1: 그렇죠, 그렇죠.
0: 하여튼 이제 가끔 가다 이런 그 이 인터뷰할 때 제가 모르는 분야는 계속 제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대충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장님네 부부가 만든 옷 어떤 게 가장 이거는 나의 시그니처 옷이고 이 정도는 감히 나를 못 따라와 할 만한 옷은 어떤 게 있어요?
1: 뭐 옷은 만드는 건 다 그냥 보통 디자인들이 여러 가지니까요.
0: 예.
1: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항상 뭐 하듯이 그냥 뭐 디자인이 뭐 맨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자켓도 하다가 원피스도 하다가 뭐 이제 뭐 코트 같은 것도 하다가 막 하다 보니까요.
0: 네.
1: 뭐 그냥 일에 대해서는 뭐 별 저거는 없어요. 그냥.
0: 그럼 지금까지 만든 옷 디자인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까요?
1: 아유 많죠. 여러 가지 종류가. 기본 여자들 뭐 옷 입는 거 뭐 보통 뭐 자켓 브라우스 뭐 바지, 원피스, 뭐, 다 많잖아요.
0: 그러면 본사에서 이런 옷을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디자인이 내려옵니까? 그거 보고
1: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본사에서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원 본사에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거기서 재단을 해서 또 보내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좀 복잡해요.
0: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름 더움철이라 여성복 하복들 많이 만드시겠네.
1: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가을 옷이 들어가죠.
0: 예?
1: 가을 옷이 들어가요. 지금 이제 여름 시작하잖아요.
0: 예.
1: 여름이 시작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가을 옷을 만들어요.
0: 그 여름 옷은 이미 봄에 다 만들어서 보냈고.
1: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렇게 끝나고 시절을 한 시절을 네. 앞서가는구나.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알겠습니다. 예. 바쁘시겠네, 뭐, 어쨌든, 예.
1: 예, 네, 그래도 그냥 하고 있어요, 경기도 뭐, 그렇습니다.
0: 아니, 그래도 요즘 뭐 AI 시대에 그런 옷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평생 갖고 계셨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십니까? 안 그래요?
1: 그래, 저는 이제, 저게 없죠.
0: 뭐가요?
1: 나이 뭐, 90될 때까지도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정년이 없는 거죠, 정년.
1: 예.
0: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1: 친구들이 좀 그런 애들이 많아요. 부러워하는.
0: 로봇이나 AI가

0: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1: 그렇죠. 절대 안 되죠, 이건.
0: 대단한 겁니다, 정말. 예. 아내분하고 일하면서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가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1: 아유, 자주 듣죠. 네. 제가 이제 집사람이 너무 좋아해서.
0: 네.
1: 저도 이제 듣긴 듣는데, 아유, 그냥 어떻게 빨리 어떻게 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우국밥 네.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요. 택배로 국밥 사장님 보내드릴 거니까, 예, 공장에서 네네. 받아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드시고요. 예,
1: 예, 수고하세요.
0: 네, 네. 자, 중산동에서 옷 만드시는 청취자하고 인터뷰를 해봤고요. 조금 전에 이 살구 사진 찍어서 보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 빠블로 PD가 살구 얘기도 나온 김에 이 노래를 틀겠대요. 나훈아가 부릅니다. 18세 순이. 아, 여기 이제 노랫말에 이런 게 나오나.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야, 살구꺼 빌때 떠나셔가지고 순위는 이제 찾으셨나 모르겠네. 예. 자, 계속해서 당첨자 1096번님, 예, 자주 보내주시는 양주댁 청취자네요. 안녕하세요, 1096번님. 오늘도 반갑네요. 정답 1번이고요. 집에서 키운 딸기와 앵두를 따서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면서 앵두잼, 딸기잼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수고하는 1095라버니 PD분들 고맙습니다. 빠른 정상을 기원하고요. 야, 앵두, 딸기잼 얘기 들었어도 앵두도 잼을 만드네요. 지금 앵두 그 1096님 집에서 앵두 나무가 있나 봐요. 아주 탐스럽게 그냥 줄기

마다 빨간 게 아주 튼실하게 그냥 탁탁탁 있네요. 저걸 툭 따가지고 잼을 만드시는구나. 그러면 씨는 어떻게 씨? 씨는 저 하면서 빼야 되겠죠, 그죠? 손이 많이 갈것 같은데요. 네, 앵두 잼도 만드시고 딸기도 직접 집에서 이제 아마 밭에서 재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좋네요, 아주. 이번에는 7200번님께서 나눔 선물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2주 전에 돈가스 퀴즈에 당첨이 돼서 먹어봐 뒷고기 식사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다녀와서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뒷고기 사장님께서 문자로 가게 위치와 영업시간 교통편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줬네요. 예. 나눔 선물로 이제 먹어봐 뒷고기. 예.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에 먹어봐 뒷고기 2인분. 네. 잘 다녀오시고요. 이 뒷고기 사장님 되게 친절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 주시는 거죠, 뭐. 예. 고맙습니다. 1872번님. 저는 경기 성남 1977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택시 25년 차 기사인데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오늘 보냅니다. 문자를. 정답은 1번이고요. 6월 10날이 집사람 생일입니다. 모레네요, 모레. 깜짝 선물하고 싶어서요. 사각 김치 항아리를 받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1977번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집사람 생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앵두 잼, 담그신다, 청취자께서 그랬더니 또, 파블로가 또 요번에 앵두 노래를. 그좀 창의적으로 해. 그 청취자가 이렇게 알려주면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어? 자, 그래서 지금 노래는요, 최현의 앵두를 들어보겠답니다. 무슨, 뭐 과일가게 차렸냐? 응? 어?

네, 최연의 행대 될것 같습니다. 아까 중산동에 공장 일 하시는 청취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 40년 배운 미식 일로 해서 정년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00212

님께서도 똑같이 하시는 일이 무슨 전파사 같기도 하고요. 예, 복잡한 그 책상 위에 뭐 여러 가지 전자장비, 뭐 계측장비, 전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진만 찍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56년생인 저도요, 정년 없이 일하고 삽니다. 아,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냥 동네 전파사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아, 정년 없이 5, 6년생이면 이제 거의 일은 다 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자, 이번에는 5606번님. 당첨됐어요. 1번 순댓국이 정답이고요. 양꼬치, 양다리를 먹고 싶습니다. 직접 가서 사장님하고 대화 좀 하고 싶어서요. 양꼬치집 사장님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갔다 오십시오. 5606한테,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케인 라디오 월요일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3부 월요일날 점심 먹고 디저트쇼 하는 날인데 오늘은 7080 미사리 라이브 음악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가수 성환 씨가 나오죠. 또 나는 외로운 밤나비 가수 진영 씨두분 출연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예, 즉석에서 한번 이 가수들한테 듣고 싶은 노래 문자로 지금부터 신청을 미리미리 좀 해주십시오. 즉석 라이브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나눔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6월 오늘이 벌써 8일이네요. 네, 지금. 또 6월 한 달도 뭐 금방 가겠죠.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나 모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월간 아름다워라 성환 씨와 지인영 씨의 무대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끝곡은 이 노래를 듣겠다고 합니다. 힘든 싱어에 출연하셨고 이한경 씨 거기서 거기 듣고 3부에 뵙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전파사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무전기 수리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보수공사 중이라 동작대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뒤로도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따라줍니다. 반대 일산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어렵고 반포대교 다리 건너기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하월곡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내 1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2일대로 속도를 못 내고요. 반대 구리방면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곡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일직분기점 부근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 남동 일대는 차량이 많아서 정체가 됩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 행담도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뒤로 1km 구간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7200 청취자의 신청곡이래요. 아, 이거 옛날 노래네, 정말. 이현실이 부릅니다. 노을.

네, 이현실의 노을 청취자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정말 80년대 초반의 노래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옛날 노래입니다. 정말 떠나가는 뒷모습을

그냥 선 채로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선 채로 당신은 노을 속에 멀어만 가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예. 노을 노래 잘 듣고 왔고요. 0454님께서도 아 오늘은 저 정년 없이 일하는 분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저도 56년생인데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도 정년이 없습니다. 문자 이렇게 보내셨네요. 가락시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정년이 없으실까 궁금하네요. 6758번님 당첨되셨어요. 정답은 1번 순댓국이고요. 오늘도 당첨이 안 되겠죠? 되셨어요. 목이 버섯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집사람이 나이가 66인데 요즘에서야 요리를 하겠다고 설치는데 잡채를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6758님께 목이버섯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네, 아내분한테 줘서 잡채 요리 잘 만들어 달라고 해주세요. 자 이제 잠시 후에 7080 미사리 라이브 음악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가수 성환 씨하고 진영 씨 그리고 보조 MC 김태발 씨 출연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성환이 부릅니다. 아름다워라.

0: 7080세대의 노래 즉석 라이브로 감상하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노래 아름다워라 주인공 가수 성환씨 그리고 나는 내려온 밤나비 가수 진영씨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라이브 무대가 펼쳐질까요? 여봐요.
1: 뭘 봐요 시작부터.
0: 김태발씨 출연자 소개해주세요.
1: 자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노래입니다. 살짝만 좀 따라 불러줘요. 듣고 싶어 오리지널.
2: 눈물 짓던 시절로 아름다워라.
1: 네,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7080 추억의 멜로디를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꽂아드리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TBS에서는 이미 대박난 히트곡입니다. 대박 히트곡.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환입니다.
0: 네, 아이, 성환씨도 성환씨지만 김태발씨가 너무 잘해주세요.
3: 네, 네. 네.
0: 또
1: 근데 기타리스트라고 할 때 혹시 뭐 불편하시지 않죠?
3: 예.
1: 괜찮습니까?
3: 예.
1: 자, 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피아니스트 왔지 않습니까? 네. 자, 이분은 피아니스트 겸 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미 대박난 히트곡입니다. 밤나비 그리고 자작곡 더없이 좋은 날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감성 트롯 퀸 가수 진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두 분 반갑고 지금 문자로 김성환 씨가 불산 KBS에서 노래 교실하는 임성환 씨라고.
4: 네네.
3: 꽤 유명한 분 계시죠.
0: 아니 지금 저 청취자분이 김성환 씨하고 지금 착각하신 거라면 성이 달라요?
3: 임성환님이라고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 강사분이 계세요.
0: 그래요. 수강생이 300명이 넘는데 네, 완전 네. 부산의 스타인데.
3: 아 그럼요.
0: 지금 이 8004님께서 네. 오해를 하신 거야 그러면?
3: 뭐 그러실 수도 있고 보통은 김성환 선배님하고 저기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0: 아니 그러니까. 저 임성환 노래 선생님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지 지금.
3: 아 예, 그렇죠. 네.
0: 저 8803님 그 임성환 씨가 아니고요. 성환 씨입니다. 그냥 성환 씨.
1: 성환 씨가 뭐 어디 가서 나 임성환이다 그러고 사칭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3: 그런. 사칭이 안 돼요. 사칭이 안 돼. 어느 정도 몽타주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1: 많이 달라요?
3: 사칭할 수 있는 몽타주 아니에요.
1: 상태가 많이 다르네.
3: 네네, 상태가 많이 달라.
1: 자, 지금 9078님께서, 아름다워라. 이 노래 부르기 쉽고, 가수 목소리 좋고, 제어의 18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0: 애창곡으로 하셨대.
1: 네, 정말 노래 좋습니다.
0: 이 노래는 사실 내가 히트시킨 거야.
1: 맞아.
0: 맨날 따라하잖아. 아름다워라.
3: 혹시 시상식에서 제가 할 일이 있으면 꼭 우리 일부행님.
1: 아니, 우리 일부행님께서 히트한, 시킨 곡이 많아요. 아름다워라 말고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0: 나는
1: 또 있는데 또
0: 많아 네. 하여튼
1: 그쵸 엄청 많아요. 네. 예지 아빠빠님께서 인간 주크박스 빵집 오빠답게 버터빵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성아님 미소가 아름다운 건반요정 진영님 그리고 개털이지만 마음만은 밍크코토인 우리 태발이요. 사랑합니다.
0: 마음은 밍크털이야? 아, 얼마나 부드럽냐면 밍크코털이라고 그래.
1: 그 마음 좀 팔아먹고 싶다, 비싸게.
0: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라이브 시작을 할 건데, 함께 첫 번째 노래, 뭐 어떤 곡 준비들 하셨어?
4: 네.
0: 아직 신청곡은 이제, 이 노래 끝나고 듣고 예.
4: 이제 우리 여름이 이제 초여름이 시작될 느낌이라서 네. 저번부터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Once Summer Night이라고.
0: 오 네. 진추아.
4: 네네.
0: Once Summer Night 이 노래.
4: 네.
1: 보통은 사실 그 6.3 지방선거 때문에 네. 행사들이 거의 지자체에서 안 하거든요. 못 하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이제 끝나면은 여름도 가까워지고 이제 날씨도 좋을 텐데 네. 어떻게 행사가 잡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3: 네, 보따리 좀 쌓이죠 이제.
1: 어 있습니까?
3: 네.
4: 보따리 쌓.
3: 선거 때문에 많이 쉬었어요. 네.
0: 이제 예약 들어온 거 있어요 이제?
3: 네 조금.
1: 몇 개 있네.
0: 아, 조금. 진영 씨는?
4: 전 이제 예약 잡으러 갑니다.
0: 잡으러 가. 자 그러면 성환 진영 두 분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추아의 One Summer Night. 박수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0: 네. 성환 씨, 진영 씨 두 분이서 Once Upon a Night. 이 노래가 나온 게 70년대 후반이었을 것 같은데, 70년대 후반 또 80년대 초반 요때 네. 다방 같은 데 가잖아요. 어?
1: 네.
0: 아, 뻑 하면 이 노래 많이 나왔어. Once Upon a Night.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노래 많이 들었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다방에 들어가면은 네. 밖에까지 옛날에는 다방에 가면은 네. 스피커가 밖에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2: 어, 맞아요, 맞아요.
0: 소리도 있고 따라 들어가요. 네, 네, 네.
2: 기억납니다. 네. 이 지하철 근처마다 다 음악 다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도 없어가지고 이제 카운터 이제 DJ 박스로 전화가 와요. 전화가 한 두 대 정도 놓여 있어요. 르르르르 울리면 딱 여보세요. 자, 그러면 딱 해서 자, 손님 중에 성환 씨.
0: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2: 이제 손님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바깥에 손님이. 이 다방으로 전화를 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여보세요. 아, 손님 중에 성환 씨 2번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환 씨 전화 받으십시오. 다 읽고 바꿔주고. 그랬던 기억이
0: 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있는데.
2: 좀 받아줘요. 좀.
0: 아 이거 음악 신청한다는 게 네, 아니고.
2: 네, 네. 전화도 바꿔주고. 왜냐면 핸드폰이
0: 그렇지,
2: 없던 시절이니까.
0: 옛날에 그 카운터에서 그걸 받았지. 손님 중에 저 김태발 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뛰어나오고.
2: 그걸 DJ가 이제 멘트를 해줬다 이거죠.
0: 자,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은데 네. 호흡을 맞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1: 아, 그 전날 네. 뭐 계절이나 이런 데 맞게 선곡을 한 후에 네. 방송 전에 이제 조금 네. 한 1, 2시
0: 여기 오셔가지고
1: 예, 한 두세 번 같이 불러보죠.
2: 아, 네. 그 두세 번 부른다는 걸 빌미로 뭐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0: 얘가 오늘 따로 금품 요구를 좀 하네. 자, 그러면 자, 이 Once Upon a Night 잘 들었고요. 자, 즉석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자, 김태발 씨, 청취자 신청곡 즉석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 안내 좀 더 해주세요.
2: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뭐, 저희가 뭐, 가끔 뭐, 일구행디가 또, 뭐, 필이 오시면은, 아, 이거 좀 불러줘라. 그럴 때도 계시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0: 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문자로 즉석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요도 좋고요. 올드파, 뭐 트롯, 뽕짝, 재즈, 헤비메탈! 헤비메탈 됩니까? 네? 헤비메탈.
1: 헤비메탈 빼고 다 됩니다.
0: 아, 그거 빼고. 그거 빼고는 다 됩니다.
1: 헤비메탈은 우리 진영 가수가 되니까.
0: 아, 그래요? 샵 0951, 샵 0951로 50원의 유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난번에, 지난달 아름다워라 할 때, 네. 송아 씨가 김광석의, 네. 뭐지?
1: 너무 아픈 사랑.
2: 사랑이 아니고, 하다가, 직접 하다가, 하모니카 연주까지 했어요.
0: 맞아.
1: 잠깐 맛배기로 보내드렸는데, 예. 우리 일부 행진님께서 특별히, 그러니까. 다음 달 방송 때는 이 노래를 꼭 한번 선곡을.
2: 그 하모니카가 하죠. 지난달 하모니카하고 좀 다르다?
1: 똑같습니다.
2: 아, 똑같은 거예요? 이 보호대 이렇게 차고 있는 지지대가 달라 보이는데?
1: 아, 똑같은 거.
2: 똑같은 거예요? 네.
1: 두 개 사게 살 한 편이 안 돼.
2: 알았어. 네. 그 하모니카는 비싸요? 그 조금만.
1: 네. 우리 학창 시절에 불던 하모니카보다는 좀 가격이
2: 좀. 네. 그건 프로 가수들이 쓰는 건가 보지?
1: 프로 연주자들이나 가수들.
2: 얼마나요, 그런 거?
1: 뭐 이것도 악기가 천차만별인데, 네. 제가 쓰는 거는 한 뭐 10만 원 중반대?
2: 얼마 비싸네.
0: 아, 그런데 이제 저렇게 부시는 거는, 연주 때마다 또 키 다른 게 있어요. 하나만 사서 되는 게 아니라, 키별로 다 하모니카를 갖고 있어야 돼요.
2: 아, 키까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1: 그 12키가 다 있으면 좋은데, 보통 이제 중간중간 키로 한
2: 사람. 어려운 얘기 그만하시고. 그거 한번 해볼래요, 정말? 김광석 노래?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1: 이 노래 조금 처진 노래라, 네. 제가 선곡을 안 했는데, 우리 일구엔님께서 특별히 다음 달에 한번 준비해보라 해서 제가.
2: 근데 바로 노래 끝났는데 그 노래 하실 수 있겠어요?
1: 네,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2: 괜찮아, 할까요? 네, 자, 그러면.
0: 그럼 일단 잠깐만, 문자가 지금 도착했는데, 네. 8625님께서 One summer night, two summer night, three summer night. 요 노래가 너무너무 좋다고 죽인다. 시외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버스 라디오, 이렇게 해도 되나? 버스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가지고 승객분들과 함께 듣고 계시대요, 지금. 그래서 문자는 우리 기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맨 앞쪽에 계신 승객분께 지금 있잖아, 운전하시면서, 승객님, 샵 0951으로 해가지고, 누구 죽인다, 그거 하나 써주이소, 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짱입니다.
2: 시외 버스라 그러니까 아마 고속도로 아니면 국도를 막 달리고, 신나게 달리고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의 노래를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수로서 이런 것보다 더 보람 있는 게 없어요.
3: 그러니까 거기 또 막, 볼륨까지 높여서 그러니까. 다시 또 네. 다른 분들하고 또 공유해 주시고.
2: 그래요.
3: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9794님께서, 안녕하세요, 성환님. 그 성환 라이브에서 인사드렸던 덕란이라고 합니다.
1: 네네네.
0: 아십니까?
1: 네, 알죠.
0: 여자분이고 남자분이니까.
1: 그럼요.
0: 여자분이요, 남자분.
1: 네? 여자분이세요.
0: 안녕하세요. 덕란이라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어머 너무 새롭네요. 멋진 노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덕란 씨는 어떤 것 같으세요?
1: 아니 그 제가 그 방송에 개인 방송에 오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다음 날이 아마. 결혼 30주년이라고 해서 축하곡을 불러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0: 또 가수라고 노래해준다고 또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1: 목타주는 그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뭐 때리거나 금품을 요구하진 않아요.
0: 오늘 이거 재밌네요.
2: 난 별로 재미없는데.
0: 우리는 재밌어요, 우리는.
2: 니네들은 재밌으지 몰라도 별론데.
0: 정의사의 네. 구현을 위해서.
2: 자, 그러면 오늘 성환 씨. 네. 그러면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짜로?
1: 네.
2: 자, 우리 김광석 씨 떠올리면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박수! 하모니카 연주부터 시작합니다. 인트로부터.
0: 리 오스카 같아, 리 오스카.

0: 멋있어.
1: 김광석 씨의 그 목소리는 좀 다르지만 김광석 네. 씨하고 연주나 그 하모니카 그런 부분, 기타 주법이라든지 네. 그 워낙 김광석 씨 그 녹음 그거 그대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아, 형님, 네? 주법을 들으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저 박자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2: 주법인데. 네.
1: 뭐라 그랬다고?
2: 주법인데.
1: 주법인데?
2: 아, 이거 하이캐그인데, 아, 제법인데, 주법인데. 아.
3: 요건 뭐 떠아드리겠다.
1: 근데, 아, 이제 마지막 3절을 안 했어.
3: 아, 너무 길어가지고.
1: 아, 네. 아, 나 그거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끊어버리더라고요.
2: 아, 그때 아. 노래 따라서 하시려고
1: 못 외워서 그냥 그만둔 거 아니야?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1: 사실은 그 3절 거기 애틋한 마음.
3: 예, 맞아요, 맞아요.
1: 거기 3절에 묻어나는 건데.
3: 어, 우리 다시 세상에 사랑으로 오지 말자.
1: 세상에 태어나서 예. 서로 사랑하지 않기를. 네. 뭐 그런 거 아니야? 예, 예. 얼마나 해야죠? 예.
3: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1: 아니야, 그걸 해야 돼. 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3: 다음에 혹시 할 일 있으면.
1: 다음 달에 또 한번 해보죠. 네. 네.
2: 자, 3983님께서 아주 그냥 녹아버립니다. 성화님 최고입니다. 그, 일단 빵집 오빠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취소하신대요. 빵집 오빠. 버터 왕자로 임명한다. 버터 왕자.
1: 칭찬 문자네. 네.

0: 감사합니다.
1: 큰 기쁨님께서 성환님이 하모니카 연주하면 아유 왜 이렇게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모르겠어요.
2: 아, 좋아요. 하모니카하고 기타 연주.
1: 7346님께서 손님 하차 후에 문자를 올립니다. 개인 택시만 18년째신데 네. 방금 전에 그 손님 모시고 수원 가는데요. 아이고 그 노래 듣다가 성환 씨 노래 듣다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전방주 씨 태만으로 직진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손님께서
2: 7346 이분님도 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걸 상상하다가 옛날 생각하다가
1: 그치,
2: 네? 잠깐 우회전을
0: 직진 노래 사연이 있으신 거
2: 아, 사연이 있어 사연이 있어
1: 영숙이 은숙이 생각하다가 어? 그래가지고 근데 손님께서 너무 방송 듣기가 어? 참 좋으시다고 네. 칭찬해 주셨대요.
2: 자 성한 씨 노래 잘 들었고요.
0: 네,
2: 자 이번에 이제 진혁 씨도 해야지.
3: 네, 네.
2: 어떤 곡 준비했어요?
3: 저는 심수봉 네. 선생님의 미워라 미워요
2: 미워요 예. 노래.
3: 네, 예?
2: 아니야?
1: 눈물이 미워요.
2: 아, 미워요 아니야?
3: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2: 자, 그러면 피아노 연주와 함께
3: 네, 네.
2: 자 진영 씨가 부릅니다. 심수봉 원곡의 미워요. 자,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0: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기쁨님께서 진영 가수님의 웃음소리가 아주 미모만큼이나 아주 매력적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이승기 더없이 좋은 날님께서 진영 가수님 그 네. 뒤에는 저희 그 백만 대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 뭐 장군 됐어요? 백만 대군이 준비하고 있어?
1: 아, 뭐 대기
2: 산안약 좀 됐어?
1: 엄청 든든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2: 자, 진영 씨 피아노 연주와 함께 네네. 잘 들었고요. 이어서 성환 씨 라이브로 네. 이번에는 네. 청취자 신청곡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에, 2861님께서는 레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이 노래인가 봐.
0: 근데 지금 네? 2861님이 네. More than I can say를 사상 최초로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2861님 사상 최초는 우리 제작진들이 판단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맛보기로

0: 라는 보니까 그대를 신청하신 것 같은데.
1: 어? 맞아요. 그대. 네, 네, 네. 그대라는 곡인데 이현실 님과 김영규 님이 부르던 맞아요. 곡인데 두 분의 네. 화음이 너무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네. 아 신청을 해 봅니다. 해 주셨어요.
2: 네. 네. 그 노래 뭐, 한번 잠깐만 불러 보고 형한 씨가 이 노래 맛배기.
1: 노래는 아세요?
0: 노래는 알죠. 네. 아, 근데 그 노래는 이제 듀엣곡이니까.
2: 아, 그러니까 그럼, 듀엣곡을 지금 네. 호흡도 못 맞춘 상태에서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1: 맛배기로. 네.
2: 네. 이 곡은 연습을 해서 두 분이 네. 다음 달 소재를 오, 주제로 해서 가져오시는 네. 걸로. 맛배기로 이현실의 그대 요거 한번.
0: 뭐 이게 또 그러죠.
2: 자, 그러면. 네,
0: 제가 가사를 잘 모르겠네. 네.
2: 두 분이 하여튼. 네. 청취자께서 요청하는 거니까 아, 네. 다음 달 월간 아름다워를 해서 꼭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네. 2861님의 신청곡 네. 악보 찾았어요? 악보. 모던 아이 캔 세이.
0: 모던 아이 캔 세이 말은 제가 오늘 반주기를 하필 또 안 갖고 왔는데.
2: 아, 그래요?
0: 네, 요새 악보가 없는 곡이라.
2: 그럼 다른 걸로?
0: 네, 다른 걸로 하나
2: 다른 걸로. 예. 다른 게 지금 신청곡 뭐좀 말... 올려줘 보세요. 다른 네. 신청곡 청취자께서 어떤 곡을 올려놓으셨는지.
1: 자, 일단 태발님 토크가 하늘을 찌르네. 어, 내 거 왜 읽어? 막 이러면서 또 자기 거 읽어. 좋은 거. 자, 심수봉님의 콧소리가 없는 게 더 매력적입니다. 진영 씨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자, 이거 라이브로 뭐 표현할 수가 없는 음성 정말 감동입니다. 쇼쇼쇼 하시면서 진영 씨에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3: 감사합니다.
1: 자, 뭐 마이클 보턴의 뭐 When a man love a woman 이런 것도 있고 지금
2: 다양한... 오늘 반주기가 없어가지고 네. 다 원하는 게 안 되신다니까.
1: 그러면 좀 본인이 지금 기타 치시면서 좀 잘할 수 있는 뭐 팝송.
0: 아마 잘할 수 있다기보다도 네. 아까 그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그 네. 제목을 들으니까 네.
2: 딴 곡이 생각이 네. 났어요. 네.
0: 좀 일단 제목이 비슷한 곡이에요.
2: 어떤 곡이에요?
0: 아, 로보의 노래 중에
1: I'd like to want me.
0: I love to want me.
2: 아, 좋습니다. 네.
1: I'd like to
2: want me. 그 노래는 악보 찾았어요?
0: 네네, 그 노래는 제가 할 수 있어요.
2: 아, 좋습니다. 노래. 자, 그러면 무슨 노래 제목 얘기해요?
1: 로보의 I'd like to want me.
2: 뭔 뜻이야, 그게?
0: I love you to want me.
1: 그래요?
0: 아, 당신이 날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1: 나 때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거의 바뀌었나봐.
2: 자, 성환 씨 라이브로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1: I'd love you to want me. 여기 I'd love you로 되어 있네요. 근데 왜 I love you래요, 자꾸?
2: 됐고, 자, 듣겠습니다.

0: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1: 야, 페이드아웃을 자체로 하네, 자체로. 어? 페이드아웃을.
2: 아, 아니, 근데, 성환 씨는 원래 가수지만, 초등학교 와영 때부터 노래하고 기타를 네. 공부했다고 그러십니다만, 네. 이걸 들기 술술 나와요? 네? 노래를?
3: 이 각인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으로 매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이 기억한다고 제가. 입이 기억하고 손이 기억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2: 근데 노래가 다 다르잖아, 이게. 다 다른데, 뭐 네. 이거 한번 해달라는 금방금방 되는 게 정말 대단한 분이야. 네. 존경해, 존경해.
3: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아, 좋습니다.
1: 자, 일단 그, 우리 중간에, 노래 중간에 갑자기 우리 진영 씨가 참전을 하셔가지고. 네.
4: 에브리바디.
1: 화음을 네. 3도 화음인가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3: 네네,
1: 정말 진영 씨가 이 코러스를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코러스를 해본 적이 네. 있으세요?
4: 예전에 코러스 활동을 조금 네. 전국 투어 콘서트.
1: 아 진짜? 네. 누구 뭐 누구 알만한 가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혹시?
4: 제일 많이 한 건 1년 동안 네. 한 거는 이현우.
1: 아 이현우 씨. 네.
4: 전국 투어 하고 방송하고 같이 이렇게 한 적 있습니다. 네.
1: 그럼 뭐 그 이현우 씨가 헤어진 다음 날인가 그
4: 네,
1: 노래가
4: 그거 할 때
1: 그대 하루를 네. 할 때 뭐 거기서 무슨 흑인 필이 나오는데 네 그거 그거 어머 뭐 후 하면서 막 영어 나오잖아요.
4: 네. 한번 If you don't yesterday love me.
1: 오, 듣고도 모르겠다.
2: 그 여성 코러스 하면은 그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네. 항상 그 저희 코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1: 그분이 항상
2: 여성 코러스 그 유명한 분
1: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2: 누구 누구라 그러더라?
1: 천자 뭐 이렇게 들었는데 한 분 계세요 항상 하시는 분.
2: 있고 네. 그다음에 영국의 그 누구예요? 원더풀 투나잇 할 때. 네. 에릭 크랩턴 그 뒤에
4: 맞아요.
2: 예, 여성 백 코러스 두 분이 네, 뮤직비디오 보면 슬로우 슬로우 하면서 멋지게 하잖아요.
1: 예. 아, 뭐 근데 국내도 힘든데 지금 영국까지 가요.
4: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상이니까.
2: 아, 그러니까 네. 못 봤어요?
1: 네 못 봤어요.
2: 아쉽다.
1: 자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파란파도님이 코러스 7도 함으로 하면 또 아주 7도, 5도, 그냥 3도 다 나오네, 아주.
4: 7도.
1: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파란파도님이 뭐라고 쓰신 거예요, 저희? 로보 노래를 마틴 기타로 치니까 대단하대요. 아, 지금 마틴 기타로 치. 네, 네, 상표가 네. 보여요?
3: 그 기타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4: 네. 마틴이라고 쓰이긴 하네.
3: 맞아요.
2: 음악 전문이신가 봐.
1: 그러니까요. 네. 자, 이거 비싼 거죠, 좀?
3: 네, 조금 하죠.
1: 우리 집이 제가 보증금이 지금 300인데 바꿀 수 있어 없어 그것만 말해봐 일단.
4: 그거보다는
3: 네? 네? 몇 개 바꾸죠.
1: 못 바꾸네. 못 바꾼다 내 집이랑.
2: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진영 씨 네. 차례입니다. 라이브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4: 네.
2: 새드 무비 한번 해보라 이러는데
4: 오늘 팝송이네요. 팝송 데이. 네, 새드 무비 너무 좋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2: 아, 찾으시고 그러면?
4: 네네. 찾으실 수 있어요.
1: 이거 내용 아시잖아요.
2: 슬픈 영화지. 슬픈 영화는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눈물이 난다.
1: 이게 이제 뭐 어떤 남자친구가 뭐 영화 뭐 같이 가자 그랬는데 나 일 있어. 아이 저리 가. 뭐 그랬는데 어머 영화관을 혼자 갔는데 그 옆에서 스토리 아시죠?
2: 알지.
1: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2: 그걸 지금 다 얘기하면.

0: 진영이가 무슨 노래를
1: 그럼 미리 그
0: 얘기하면 어떻게 노래를 해.
2: 아, 알겠습니다.
0: 그 얘 줄거리 다 듣고 영화 보냐, 너.
2: 아, 이거 줄거리 다 읽으면 노래 끝날 것 같아.
0: 자, 그러면 진영 씨가 영어로 할 거죠?
1: 네네, 영어로.
0: 우리 청취자 중에 이거 해석 안 해도 다 알아들어. 우리 얼마나 저 의식, 수준이 높으신데. 자,
2: 풀어보겠습니다,
0: 자,
2: 가사를.
0: 그러면, 네네. 네, 진영 씨, 네. 새드무비 듣겠습니다. 네. 박수.
2: 가사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0: 태그무비 Make Me Cry. 네?
1: Make Me Cry. 뭐요?
0: Makes.
2: 그냥 Make라고 돼 있네요.
0: 태그무비는 나를 슬프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화자는 여성이야, 그죠? 네. 화자 노래하는 화자는 여성인데 남자친구한테 오늘 저녁에 나하고 영화 보러 갈래 그랬더니 아, 자기 약속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간 거야, 저 네. 화자가. 네. 갔더니 앞에 앉혔다는 거야,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하고.
2: 아유, 네? 그래?
0: 그래가지고 네. 아, 네가 노래 불렀잖아.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어. 슬프잖아. 아, 그래서 집에, 네. 집에 돌아온 거야. 그래서 네.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새드 무비를 봐서요, 엄마.
1: 슬픈 그러니까
0: 노래 제목이, 영화 제목이 새드 무비가 아니고, 슬픈 영화를 봤다. 이런 얘기지. 네, 여기 영화 제목은 뭔지 안 나와. 나 이해됐죠?
1: 네네네. 네.
0: 형이 좋은 얘기는 좀 적어.
1: 지금 적고 있어요.
0: 새드 무비 메이크 미 크라이.
1: 메이크.
0: 그 성문 종합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거야. 메이크 동사용법.
1: 롱타임 노시다 성문 영화.
0: 요새도 성문 종합 영화 보나?
1: 몰라요. 책에 손댄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성환 씨는 어때요? 이런 상황이 진짜로 생겼어.
3: 네.
1: 어떻게 해요 이거?
3: 뭐 참죠 저는.
1: 그래서 남 여자친구가
0: 극장을 뒤집어 놓을 거야.
3: 예, 예.
0: 그렇게 하지 마. 경찰 출동해.
3: 아 그래도
0: 짤 돌고 그래 안 돼.
1: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0: 이제 바람을 피고 그런 상황이면 참고 요즘엔 또 이제 폭력이나 쓰면 안 해. 금품을 요구해요 그냥. 아니 진혁 씨는 어때요? 이런 상황이 진짜로 생기면은.
1: 그 이렇게 앞에 앉았다고요? 그러면 네. 똑똑해서 얼굴을 일단 보고 그 위로 이제 그냥 끝인 거죠.
2: 얼굴은 확인된 거고 이미.
1: 아, 그, 아니 그분도 저를 본 거예요 그러면.
2: 아직 안 봤지.
1: 아 그러니까 똑똑해서 확인하고 아, 이제 그만 네 된 거죠.
0: 그만 어 그만 그만 어.
2: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0: 자, 4908님께서 새드무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 부르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홍세아님께서 이 노래가 오, 이 노래가 한국판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잖아요.
2: 그러네.
0: 네가 왜 영화관 거기서 나와. 네. 8925님께서 진영 가수님 찐팬 주아일체입니다.
1: 어머나.
0: 앞으로 95.1 메가헤르츠 채널 영원히 고정합니다.
1: 어머나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주셨네요. 네.
1: 최고.
0: 주아일체? 주아일체가 어떤 분이실까요? 예? 이게 뭐야? 술 주자에다가 뭐 안주하고 뭐 하나로 합쳐지는 뭡니까 이게?
1: 여쭤볼게요. 아,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어.
2: 저거래 네. 술과 나는 한 몸이네.
0: 여기 술과 안주는 한 몸이다. 투 있어요 여기.
2: 술주자에 나 아쪄서 네. 아~ 일체다. 주와 일체.
0: 아, 네. 아자가 나.
2: 그 뭔지 한 줄 알았어.
0: 아자가 딱 주 할 때 술. 네. 아자는 아 이건 줄 알았지. 그 자 할 때 아자구나.
2: 표현을 해주셨네. 오늘 이제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진영 씨, 성환 씨 정말 네네. 고마웠습니다. 네. 자, 김광석의 노래도 한번 다시 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다음 달에 더 좋은 노래 청취자분들께 좀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쭉, 바벨 PD가 목록을 네. 적어가지고 드린다니까 네. 이따 가면서 좀 참고들 좀 해주시고.
1: 네, 알겠습니다.
2: 자, 그럼 김태발 씨도 수고했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끝곡은 이 노래를 듣겠다고 하네요. 진영이가 부릅니다. 진영이 누구지?
1: 저요.
2: 네. 접시 좋은 날 이 노래 들으시고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3: 내가 최고다!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32km 지점 광교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간의 3중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2, 3,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가로질러 서 있는 상태로 1차로와 갓길로만 겨우 지날 수가 있습니다. 뒤로 2km 구간 정체가 심한 상태로 미리 다른 길로 우회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구간의 2차로 에서는 추돌 사고로 신내 나들목에서부터 정체가 되고요. 하월곡에서 종암분기점 구간의 1차로에는 보수공사 중이라 이 일대 계속해서 혼잡합니다. 또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동작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불편한데 뒤로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TBS 4시의 발견 격주 월요일마다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저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 뮤지컬과 연극을 해당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로 영국에 진출해서 현재 런던에서도 많은 관심 속에 공연 중인 뮤지컬 The Last Man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 조주연 기자가 인터뷰에 함께 참여하고요. 뮤지컬 The Last Man의 작가인 김지식 작가 그리고 김찬종 배우를 초대했습니다. 그 두 분의 소개부터 직접 들어보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The Last Man의 작가 김지식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The Last Man에서 생존자 역할을 맡은 김찬종이라고 합니다.
3: 아, 네, 진짜 좀 사담을 먼저 좀 나눠보면 찬종 네. 배우님이 오늘 오시자마자 네네. 저 기억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예전 TBS TV에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시절에 우리가 머더러
2: 맞아요.
3: 만났었어요. 예.
2: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한 6, 7년은
3: 된 것 같고 우리 찬종 배우님이 너무 인상적이었으나 저는 이제는 꾹 참고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이러고 있었는데 먼저 알아봐 주셔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3: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뮤지컬 The Last Man 이 두 주역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일단 저희 크루들이 모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또 대화에 꽃을 피워본 게 또 오랜만이야.
4: 맞아요. 맞아요.
3: 네. 오늘 이 촬영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먼저 우리 조주연 기자께서는 우리 김찬종 배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최승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김지식 작가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들께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우리 김지식 작가님 여기에 지금 계신 네.
3: 지식.
5: 네. 네, 지식 작가님. 네. 1986년 대구 출생이죠.
1: 네, 맞습니다.
5: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사투리를 우리가 조금 많이 듣게 될 것 같은데.
3: 아, 네, 예. 이런 거 아니에요?
1: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5: 있습니다. 아유, 아니요.
1: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네, 영남대 영어영문과를 네. 다니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아, 네,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들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공연예술을 또 반하시게 되셨는지 무작정 공연계에 뛰어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조명, 음향, 무대 크루, 아, 공연 진짜? 스태프들을 다 거치시고 조연출도 하셨고 제작감독, 극장 무대감독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뮤지컬 한 편이 돌아가는 전체를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이렇게 하시다가 작가의 꿈을 품게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딤프 국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다니셨고 그리고 동국대학교 뮤지컬 창의인재 동반 사업을 통해서 뮤지컬 작가로 수련되는 네, 그런 일이 또 있었죠.
3: 아, 근데 궁금한데 왜 무작정 뛰어드셨어요?
1: 그때 영어 영문학과 내에 언어로 연극을 하는 동아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처음 배우를 했었죠.
3: 네네네.
1: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신세계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약간 사랑에 빠졌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무작정 뭐 무대 스텝부터 시작을 했던 거 같아요.
5: 무작정.
3: 역시 학교 다닐 때 다양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5: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네.
5: 근데 이제 우리 시내 들어오셔가지고는 제가 크게 두 개 핵심어로 한번 작가님을 설명하면 좋겠다.
3: 네.
5: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히트작 메이커.
3: 야.
5: 그렇죠.
3: 제작사들이 네. 사랑하는
5: 그런 네. 네. 그런 히트작 메이커다. 두 번째는 네. 다수의 창작 지원제도에 선정되는 작가.
3: 야. 네.
5: 오랫동안 정말 여러 창작 지원제도에 선정이 되어 오셨어요.
3: 네.
5: 그래서 작품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일단 히트작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더 크리처가 있었죠.
2: 더 크리처.
5: 더 크리처. 그 프랑켄슈타인.
3: 네. 네. 스피노프와 같은.
5: 네. 네. 그렇죠. 이제 스피노프 같은 전제품을 당연히 받고. 그리고 또 민델레피리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이걸로 또 우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K뮤지컬 국제마켓에서 피칭을 또 하시기도 했었죠.
1: 네. 도쿄에서 쇼케이스까지.
5: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그 자리에 또 있었고요.
3: 네.
5: 예. 그리고 네.
3: 작가님.
5: 네. 그리고 또 2024년에는 등등곡.
2: 아,
5: 네, 등등곡을 또 예, 써주셨고.

0: 지금도 공연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더 테일 에이프릴 풀스 이 작품도 예, 네, 작사 또 담당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 더 라스맨 예, 또 초연이 됐는데 또 이 작품도 서울예술단에서 만들었던 지원 제도에 선정된 작품의 웹뮤지컬.
1: 야.
0: 예.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잠시 웹뮤지컬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쇼폼으로 어, 왜냐면 극장에 못 가니까 이거를 외부로 볼 수 있는 뮤지컬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지원 제도가 서울예술단에서 이제 만든 거죠.
2: 네.
0: 거기에서 2020년에 이제 되셨죠. 그러면서 창작을 이제 창작 뮤지컬 초연으로 2021년에 나온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더 라스맨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라 루미에르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2: 네.
0: 이게 또 2018 CJ 스테이지 우수작으로 선정된 그런 작품이죠. 대본공모의 윙스.
2: 윙스.
0: 뮤지컬라이브의 메리 셸리. 또 선정이 됐었고요. 뭐 너무나 많습니다. 작품이.
2: 에이.
0: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맞춰볼까요?
2: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이렇게 샅샅들이 뒷조사를 해오셨는데. 어깨가 여기까지. 네. 자 이제 김찬종 배우님 순서입니다. 얼마나 즐겨주 주지영 기자 부탁드려볼게요.
4: 아까 공뜸이 2년 말씀하셨는데
2: 네.
4: 제가 그 시청자였거든요.
2: 역시.
4: 네, 그러면서 머더러도 보고 또 한 번 이곳에 오신 적 있으세요. 2022년
3: 맞아요.
4: 비아 파밀리아 EFM 출연하실 때
3: 맞습니다. 한 번 왔었어요. 네. 제가 네네.
4: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소식을 듣고
2: 네.
4: 스튜디오에 와서 아,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직원인데요. 이러면서 사인을 한 장 받았던 기억이
3: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4: 김창종 배우님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셨고요.
3: 네.
4: 2017년 뮤지컬 타이거 헌터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곧 10년 차가 되시네요.
2: 네, 벌써.
3: 벌써 이제 벌써. 이번 연도 9년 차.
2: 네.
3: 데뷔 9년 차.
4: 네. 제가 2017년 데뷔 초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명품 조연을 꿈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겸손한 멘트셨던 것 같아요.
3: 아니요. 전혀 겸손하지 않습니다.
4: 지금은 다양한 작품에서 명품 조연에 더해서
2: 명품 주연자
4: 자리까지 다 꿰차고 계시잖아요.
2: 네.
3: 네.
4: 그래서 뭐 미아 파밀리아, 뭐 사이참이, 베니싱, 여신이 보고 계셔, 이프덴, 타락천사 등 연뮤덕이라면 모를 수 없는 모든 작품에
2: 다 봤네.
4: 네. 저도 다 봤어요.
3: 진짜요?
4: 이렇게 이번에 또 더 라스트맨에서 주연 중에 주연 1인극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계시죠. 그리고 또 연극 뮤지컬 등 이런 공연에 더해서 콘서트 참여 이력이 또 많으세요. 토크 콘서트라든지.
2: 역시.
4: 그러니까 연기, 뭐 노래, 춤도 잘 추고 토크도 잘한다. 못하는 것이 없는 배우다.
3: 제가 수학을 잘 못합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수에 조금 약해가지고.
4: 칼로리
3: 좀...
4: 계산 많이 하시던데요.
3: 써야 돼요, 이제.
4: 그래서 모든 것을 잘하는 배우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 네.
3: 그 필모 말씀해 주실 때 여기 목표가 그
2: 얼굴 빨개지기
3: 얼굴 빨개지기인데
2: 네.
3: 빨개지네요.
2: 아.
3: 네.
2: 아, 예. 아, 더 빨개질 수 있어요.
0: 저는 사실 안테모사 때 17년 예, 네, 이 우리 할머니들 나오는 작품이잖아요.
3: 맞아요,
0: 맞아요. 거기서 제논.
3: 맞아요.
0: 제논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모자 앞으로 이렇게 탁 쓰시고, 너무너무 귀여운데, 너무 착하고, 약간 한편에서는 살짝 모순적이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제논 자체가.
3: 예,
0: 네, 근데 그 인물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반짝거리는 배우가 누구지? 무대에서?
2: 두둥.
0: 두둥?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뵙게 됐습니다.
2: 그분이 바로 김찬종!
0: 맞아요.
2: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더 라스맨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3: 네.
2: 저희가 이번 차를 구성하면서 고심이 좀 깊었어요.
3: 왜죠?
2: 작가님과 배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칫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폐가 되면 되지 않아서
3: 네네네네.
2: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조주연 기자가 아슬아슬 줄타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믿고 간략한 소개를 좀
3: 좋습니다.
2: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4: 이게 네. 또 스포 없이 줄거리를 정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2: AI도 잘 해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4: 어느 날 출처를 알 수 없는 좀비 바이러스가 출몰하면서 세상이 좀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좀비 사태를 예견한 단 한 사람만이 이 사태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데요. 이 생존자는 지하 방공호에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에는 외부로 연결된 통로지만 현재는 좀비를 막기 위해 굳게 닫힌 철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존자에게 있는 건 1년치의 식량과 물, 그리고 인형, 영상을 남길 수 있는 하지만 배터리가 닳고 있는 핸드폰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은 떨어져가고 수도도 전기도 끊기고 상황은 열악해지고요. 생존자는 과연 좀비와의 생존 대결

0: 그래서 승리해 방공호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요?
1: 야,
2: 진짜 오와. 진짜
1: 너무 궁금하죠.
3: 아, 저는 제가 못 봤다면 이거 보러 갑니다.
4: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1: 아, 궁금하죠. 진짜
2: 나갈 수 있을까?
3: 근데 이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그거는 무대 가서 볼 수 있나?
1: 아, 저기 거기서 누굴까? 어떤 형태일까? 아, 여기까지. 그러네. 아니 근데 네. 지금 설명을 계속 해주셨지만 앞서 최수영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조주영 기자도 그렇고 웹 뮤지컬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랑은 또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어떤
2: 서사가 있으니까요.
1: 네, 어떤
2: 한 20분 정도 길면 한 20분 정도의 길이로 웹상에서 짧게 볼 수 있는 뮤지컬인데 시리즈로 또 볼 수도 있고요. 이건 기획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최적화된 예, 그런 이제 뮤지컬인 거죠. 내 손 안의 뮤지컬 뭐 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이 좀 나왔고요. 지금 유튜브에는 한 1분 뮤지컬이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짧게.
3: 네.
2: 아주 쇼츠 형식으로. 근데 1분 안에 이야기가 다 담겨져요.
1: 네.
2: 너무 신기한 게.
1: 네. 네. 그러한 웹 뮤지컬로 코로나 시기에 탄생을 해서 이렇게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공연 예술로 네네네. 딱 전환된 건 이 작품이 지금
2: 처음이죠.
1: 처음 네. 최초라는 걸 최초. 달았는데 작가님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4: 감사합니다.
1: 쓰실 때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4: 최초에 쯤에 2019년도쯤에 네.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1: 네.
4: 청년 구독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 그 기사 속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 그분이 그 당시에 저와 나이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잖아요. 구독사라는 게. 그래서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야기를 고독사와 고독에 대한 주제로 소재로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있던 와중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드라마 보조 작가를 하고 있었는데 좀비 드라마 보조 작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창 이제 좀비 드라마를 많이 볼 때였는데 이렇게 두 개가 소재와 주제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 이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쓰게 되었고 최초의 형태는 사실 웹뮤지컬이 아니고 연극이었어요. 그러니까 단편극의 연극이었는데 50분짜리 연극인데 그 당시에 2019년도 연말쯤에 양로에서 벌어진 소극장 페스티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최후의 남자란 연극으로 50분짜리 연극을 이제 제가 제작하고 쓰고 연출해가지고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웹뮤지컬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1: 우리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 궁금하잖아요. 넘버를 먼저 좀 듣고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우리 김찬종 배우께서 네. 처음 소개해 주실 Go into the bunker.
3: Go into the bunker.
1: 네. 라는 곡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이 Go into the bunker라는 곡은요.
1: 생존자 역할의 우리 김찬종 배우의 네,
3: 생존자 역할의 뮤지컬 배우 김찬종입니다. 이 Go into the bunker라는 곡은요. 이 세상에 좀비 세상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생존자라는 인물이 첫 번째 다짐 그리고 여기서 꼭 살아남겠다는 첫 번째 다짐 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자신만의 전부인 방공호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넘버입니다.

0: 자, 그러면 뮤지컬 더 라스맨의 매력을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아까 김지식 작가께서 주제의식을 갖고 생각하셨던 그 청년 고독사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작품이 팔로우업이 되고 발전한 상황인데 극중 주인공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1: 경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전공자도 아니고 연극도 전공 안 했고 극작도 전공 안 하고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인맥이라는 게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없는 상태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작가가 되고 싶으니까 공모전을 무조건 내는 거죠. 1년에 드라마 연극 뮤지컬에서 한 거짓말 아니고 한 30편 정도 낸 것 같아요. 한 30편을 내면은 한 30개가 떨어지는 거죠.
0: 네네네.
1: 그 떨어지면은 이제 펑펑 울고 다음날 또 쓰고 기억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토요일 날 와서 공연을 두 편을 보고 찜질방에서 이제 자고 일요일 날 두 편을 보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너무나 원하던 공모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찜질방 안에서 이제 소식을 들어가지고 찜질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찜질방에서 막 이렇게 울다가 잠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이제 빨래 보러 가서 또 힘 없고 집에 가고
2: 지치지 않을 거야
3: 포기하지 않을 거야
1: 바람에 하면 이제 울면서 아 그래 난 진짜 뮤지컬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시외버스 타면 집에 가고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작가 지망생 시절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서 그런 시절이었고 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본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중립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대본인데 초기 개발 버전은 좀 제 삶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4: 근데 제가 좀비물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생각해봤던 것 중에 하나는 좀비라는 존재가 이제 언데드 상태인 거잖아요. 죽긴 죽었지만 죽지 않은 죽지 않은 죽지 못한 이 상태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은유적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찜질방에 가서 울고 다시 또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다시 갔다가 하지만 우리는 그 상태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이 상태를 오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좀비라는 설정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했고 그 우리 찬존자께서 연기하시는
3: 찬존자죠.
0: 또 덕들의 용어가 나온대요
4: 네,
0: 여러분.
4: 네, 죄송합니다. 네,
0: 찬종 배우가 연기하는 생존자를 줄여서 찬존자라고 합니다. 네.
4: 찬존자 캐릭터는 취준생이잖아요.
5: 네, 맞습니다.
4: 근데 취준생 자체가 언데드 상태 아닌가요? 그야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려고 해서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데 취직은 안 되니까 죽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비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네네. 작가님의 경험이 되게 많이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우리 김찬종 배우도 이런 비슷한 시기를 겪으셨어요?
5: 그럼요. 이게 뭔가 좀비 세상이 온 것처럼 이 세상을 뭔가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에서 숨고 싶었던 그 순간은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죠. 그게 그렇게 멀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존자 같은 알겠습니다. 시기가.
2: 관객들도 하필이면 세상에 많은 재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립될 수 있는 많은 재해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중에서 좀비 사태이고 이 방공호에 들어오는 그 계기가 좀비 때문이 된 걸까라는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1: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재해지 않나. 너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0: 너무나 많은 좀비 미디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되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저 그러면 또 여기서 What is 좀비라는 또 뭐가 있어가지고 네.
2: 안 들어볼 수가 없죠.
1: 네, 김찬종 배우가 좀 소개해 주세요.
2: What is a 좀비? 네. 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넘버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오늘 더 라스트맨의 김지식 작가 그리고 김찬종 배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찬종 배우는 이번 3연에 처음으로 더 라스트맨 함께 합류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동안 하셨던 작품들도 다 훌륭하지만 이건 또 1인극이라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텐데.
1: 그죠.
0: 어떤 매력이 이 작품을 선택하게 하셨는지.
1: 제일 큰 매력은 연습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 과정 속에서 인물, 그러니까 이 생존자라는 인물을 구축해 나가고 이 인물을 만들어낼 때 출발 지점이 저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김찬종이 생존자라면 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생존자를 빌드업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만들어내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결과물이 오기까지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지금도 계속 항상 다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공연을 할 때는 물론 다 지금도 그래야겠지만 아 정말 잘해내고 싶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컸는데 지금은 아 진짜 저기서 한번 잘 존재해보자 라는 생각을 항상 다짐을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가 봐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되게 즐긴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잘 존재해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존재하다.
0: 우리 지식 작가님 너무 든든하시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3: 정말 감사합니다.
0: 글이 누군가에 의해서 생존, 그러니까 이 글에 내가 잘 존재하겠어. 나의 모든 생명을 걸고 존재해볼게. 라고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생애 엄청난 큰 복이실 것 같아요.
3: 배우분들이 찬종 배우님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사랑해주실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저의 고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인데, 그 순간에는 이제, 난 진짜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진짜 관객분들이 작품 사랑해 주신 거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진짜 난 혼자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사실 모노드라마가 연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저도
2: 주고받기가 없잖아요.
1: 맞아요.
2: 주고받기가 있어요. 배우가 이렇게 플로우를 타는데 혼자서 이거를 다 내가 이걸 반응할 수 있는 충동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사실은 빛, 그러니까 조명, 음향 그 다음에 존버? 이런 요소들이
0: 애착인형?
2: 배우님에게 이렇게 그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어떤 대상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연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이게 상대 배역이 없잖아요. 근데 상대 배역이 있어요.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비도 상대 배역이고 그리고 그 영상 기록을 담는 장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기록을 담을 때 그 카메라를 바라보는데 그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 카메라도 저한테는 상대 배역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귀여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귀여운 친구도 저의 상대 배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말고도 저한테는 저의 기준에선 저 찬존자한테는 상대 배역이 꽤 많아요. 저는 일단 연기하는데 상대 배역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지금 배우님 얘기해서 저는 되게 재밌는 것을 좀 생각했는데 이 작품 되게 포스튜먼적이에요. 인형이 있죠? 그다음에 식물이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0: 네네.
2: 이것이 배우님에게 이게 어떤 계속 자극을 주니까 그 자극으로 인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반응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1: 맞아요.
2: 개념적으로 되게 포스트휴먼적인 그런 공연인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0: 네네.
2: 그래서 저 지금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1: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극장에서 열심히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조명 감독님, 조명 감독님, 그 연출님.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주고 무대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또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극이 오는 게 아닐까.
0: 예.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사전에 X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역대급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주영 기자가 좀 정리를 해서 몇 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생존자와 본인이 맞닿아 있는 캐릭터를 구축하게 된 이유 그거를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1: 네. 사실 제가 어떤 작품을 하든지 간에 이 어떤 인물을 연기할 때 흔히들 말하는 어떤 사람의 본체라고 하죠. 그 본체를 살짝은 내려놓고 그 인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인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게 뭐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편인데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저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게 아마 제가 공연 이제 이 작품을 제안을 받고 연출님이랑 되게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미팅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많은 직업군들이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내가 과연 그 내가 김찬종이 하는 취준생이라면 그리고 그에 대한 생존자라면 으로 시작을 한다면 더 관객분들로 하여금 뭔가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나아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 제가 했던 무언가들에 대한 녹아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4: 확실히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캐릭터를 만들어 오셔서
1: 약간 취준생은 다 해보셨고
0: 그렇죠.
1: 또 그렇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가령 제가 생각하는 건 취준생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목표가 되게 막연한 사람한테도 저의 이야기가 조금 들리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극에서 김찬종 배우는 생존자이면서 그 취업 준비생으로 나오지만 또 다른 이 굉장히 또 더 라스맨이 재밌는 게 각각의 배역에 따라서 또 그들이 처한 상황이 또 다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생존자라는
1: 맞아요.
0: 건 그렇죠. 같지만
1: 맞아요.
0: 이거는 우리 김지식 작가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하신 건 거죠?
3: 네, 처음부터 뭔가 처음부터 연극 버전, 웹 뮤지컬 버전 모두 다 이름이 없었어요. 특정된
0: 그냥 생존자.
3: 네, 그냥 생존자. 아. 모두의 이야기다. 특정된 인물이 아니다. 특정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 열어두고 이제 개발할 때 뮤지컬로 개발할 때 이제 좀 더 배우분들의 좀 맞게끔 캐릭터화를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취준생이 있고 또 어떤 캐릭터들이 있죠?
1: 지금 현재요?
0: 네네네.
1: 배우도 있고요.
0: 배우 지망생.
1: 네. 그리고 사진작가.
0: 사진작가.
1: 그리고
3: 선생님.
0: 선생님도 계약, 있고.
1: 네, 기간제 교사.

0: 이렇게.
1: 그럼 이런 서사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조율하는 작업도 있나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출님이랑 이제 테이블 작업을 한 명씩 한 명씩 기간을 두고 연출님께서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것도 괜찮아. 이거는 좀 별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캐릭터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겹치지 않게.
2: 전 또 이게 또 약간 제작사 마음으로
0: 네네.
2: 영리하게 쓰셨네요. 몇 번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네오, 네. 예, 김달중 와. 연출님이시죠.
0: 맞아요.
3: 네. 네오가 사랑하는 우리 김달중 연출님.
2: 사랑을 네. 받으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지금 팬들을 몇 번을 돌게 하시는 겁니까?
3: 그러니까 진짜요?
2: 이게 김지식 작가님의 그리고 이제 공연 예술계에 뭔가 창작해내시는 분들의 굉장히 놀라운 면인데 무대에서 김찬종 배우가 취준생 역할을 하지만 관객석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만약에 내가 저런 방공호 안에 살아야 하는 마지막 생존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이야기로 끌어오게 만드는 지점이 맞습니다. 더 라스트맨에서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계산하신 겁니까?
4: 계산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의도했다 정도인 것 같아요.
2: 네. 똑똑하시네요.
4: 아, 네.
2: 멋있으시네요. 근데 조금 저도 이제 좀 결을 달리해서 좀 궁금한 게 이 작품 보면서 처음 시작은 뭐 우리 얘기했지만 좀비 흔히 말하는 좀비물이라는 생각을 했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아 하는 탄식을 하게 해요. 과연 좀비가 무엇일까?
0: 네.
2: 어, 이 작품에서 말하는 좀비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기성세대로서 나도 우리 찬종 배우가 연기하는 어떤 취준생 입장에서는 또 다른 좀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성찰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정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예술의 순기능
3: 네.
2: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시점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3: 사실
2: 것 같아요.
3: 연극은 모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적인 예술이에요. 본질이. 왜냐하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기 때문이죠. 연극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데 저는 이 작품에서 딱 보여지는 어떤 한국 사회 이면 이게 뭐 기성사회와 기성세대와 아니면은 뭐 신세대 애들의 갈등일 수도 있겠고요. 그 신세대들이 어떤 사회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어떤 사회 시스템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뭐 MZ일 수도 있고요. 뭐 저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 얼마나 이렇게 망상 속에 그러니까 좀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혼자 떨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작품이 얼마나 우리의 사회 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지 그런 생각을 저는 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 말미에 가면 이 스크린에서 막 그런 우리 사회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뉴스들이 이 작품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작품이 단순히 그냥 뭐 좀비 사회에서 무서워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 어떤 지점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2: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작품이 어떤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과 더불어서 작품을 보면서 이제 또 관객 입장에서는 내가 조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스스로 또 비추게 만드는
0: 그렇죠.
2: 그런 지점들이 아, 더 라스맨을 더 사랑받게 하는 또 요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우리 찬종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작품 처음에 이제는 하자 네. 마음 먹었을 때
0: 막막했죠. 처음에.
2: 아, 진짜요?
0: 아, 왜냐면.
2: 오, 대배우신데.
0: 아, 아니요. 소배우.
2: 중배우.
0: 근데, 처음에는 막막했죠. 근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저는 너무 행복했고,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근데 그 즐겁다는 게 막 즐기면서 즐거운 건 아니고요. 그냥 또 많이 성찰도 하게 됐어요. 저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잊고 있었던 무언가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좀 반성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2: 즐거웠지만 이게 즐겁지만은 않았던 즐거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고통도 두려움도 네. 수반한 그런 즐거움이셨을 것 같은데
0: 네.
2: 그래서 듣고 싶은 넘버가 또 하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Fear라는
0: Fear라는 노래죠. 네. 아, 과연 이 Fear는 어떤 넘버일까요?

0: 그냥 좀비가 돼버리면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겠지? 차라리 그게 좋겠다.
1: 두려워 이제는.

아니야. 난 인류 최후의 생존자잖아. 절대 쓰러질 수 없어. 절대 쓰러지지 않아!

0: 나는
1: 네, 저희가 또 라스맨에 주목을 하게 됐던 이유가 이 런던에서 지금 저희 촬영 시점에서는 곧 이제 공연을 올리게 되는데
2: 맞습니다.
1: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 네. 5월 8일 프리뷰를 시작해서 6월 13일까지 공연되는 그런 지금 스케줄이고요.
1: 네.
2: 지금 그래서 그 연출님, 뭐 대표님 다가 계세요. 런던에. 네. 그리고 그 저희 그 벙커 트릴로지 뭐 이런 작품들로 아주 유명한 제스로 컴튼 이분이 이제 현지화 작업을 하셨으니까 각색 작업을 좀 하셨고.
1: 더 라스맨에.
2: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 공연에 최적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도 잠깐 오셨었어요. 신림동에도 가보시고요, 실제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 우리 그 작가님, 배우님 좀 알고 계시는 상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3: 일단 런던 프로덕션 전에 저희가 뉴욕에서 2년 정도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 약간 글로벌 시장성을 좀 확인을 한것 같아요. 확인을 하고 저희 작품의 정서가 조금 브로드웨이보다는 런던의 정서와 좀 맞지 않나, 좀 연극적인 분위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프로덕션에서 하셔가지고, 때마침 또 지금 영국에선 청년들의 소외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화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국 진출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다행히도 이런 작품들의 메시지와 이런 컨셉들을 그 사우스워크 플레이하우스라는 그 극장에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번 사실 그 공연의 재밌는 점은 멀티캐스팅이거든요.
1: 영국에서도요?
2: 네, 영국에서도요.
1: 보통 우리만 그러고 영국이나
2: 안
1: 브로드웨이는 안 그러지 않아요?
2: 오케스트로
1: 단일캐스트죠.
2: 네, 근데 이번 공연은 남성 배우 한 명, 여성 배우 한 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라요. 컨셉 똑같이.
1: 자취준생과 뭐. 이런.

0: 그렇죠. 예, 네, 다르죠.
1: 아, 우리 김지식 작가 영리하신 것도 그렇지만 운도 좋으신 것 같아요.
2: 럭키가.
1: 럭키가.
2: 럭키가. 실력보다 너무 잘 된
1: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3: 연습할 때도 그 실제로 이제 출연하게 될 여자 배우 분께서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1: 아, 영국에서요?
3: 네, 영국에서 오셔서 작가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작가님은 저 혼자 연습할 때, 연습을 저 혼자씩 갔거든요. 한 명씩. 그래서 저 연습할 때 오셔가지고 옆에서 듣는데 제가 그때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그래도 좀 잘하고 싶은데, 그래도 영국에서 오셨는데, 아, 좀 잘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 감기에 너무 심하게 걸렸어. 근데 그래도 잘 보셨다고 하니까, It's good. 이야기 너무 좋았긴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배우분도 오셔가지고, 저희 첫 공 때 이렇게 같이 맞아. 화이팅 콜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너무 러블리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러블리한. 네.
1: 이렇게 우리나라 뮤지컬이 이제 해외 진출을. 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토양이 네네. 만들어지고 있는
4: 네,
1: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이 작품을 현지화한 제스로 컴튼이라는 분은 한국의 공연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작이 들어오는데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 이게 곧 공연되거든요. 네, 네, 아이엠컬처에서 네. 제작을 하죠. 네. 그리고 뭐 사실 2012년부터 한국 작품들이 동아시아권에는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2012년부터 원 아시아 마켓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얘기가 됐었고 네. 그게 이제 실행된 거는 저는 근래라고 보는데 예. 그때는 개념적으로 동아시아권이 같이 가야 된다.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더 많은 국가 이제 네. 중화권하고 예, 동남아시아까지 지금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팬레터도 대만, 일본에서 공연됐었고 찬종 배우님 출연하셨던 여심이 보게죠. 아. 이것도 일본, 중국에서 공연됐었고
1: 우리 여보쇼.
4: 네. 여보쇼. 영국 리딩 공연도 했었죠. 영국에서 공연하려고 아, 여보셔도 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련 우리가 다뤘던 홍련도 네. 중국에서 공연했었고요. 네. 너무너무 공연 잘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오면은 사실은 동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영미권까지 한국 공연들이 나가기 시작했죠. 뭐 가장 유명한 게 어쩌면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토니 어워즈 받았던 그리고 마리퀴리도 2024년에 나갔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더 라스맨이 영국 공연을 그치. 앞두고 있다라는 야. 사실. 그래서
1: 시원하게 박수. 네.
4: 네,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네. 공연이 이제 수용될지.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슬슬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두 분 가시기 전에 아직 작품을 볼까 말까 주저하는 분들께 강렬한 초대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지식 작가님부터 할까요?
2: 네. 네.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뮤지컬을 찾으신다면 더 라스트맨 찾아주십시오.
1: 공감과 위로. 위로. 아, 네. 네. 우리 찬종 배우님은요?
3: 네, 오늘 이렇게 쟤 누구야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처음 보는 사람이 저기서 있다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김찬종이라고 하고요. 제가 어디에 계시든 객석에 와 주신다면 제가 그 무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제가 작은 위로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더 라스트맨 한번 보러 오셔서. 큰 위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기다림과 희망이야라고 글을 보고 내가 입으로 할지언정 이게 실천이 안 될 때 많잖아요.
3: 그럼요.
1: 체감하지 못할 때가 네.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좌절하는 거고 내 마음속에 방공호 안에 들어가서 외부와 단절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자꾸 악순환이 되고 그러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문 한 번만 열고 나오면 이렇게 좋은 작품들 통해서 또 위로 받으실 수 있고 위안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현실도 네. 분명히 존재하니까 혹시나 이게 너네들만의 얘기야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문을 닫고 들어가실 누군가가 계시다면 나와서 봐주세요. 그렇죠?
3: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되게 생존자가 그 책상에서
1: 맞아.
3: 너무
1: 어떻게
3: 그 책상에서 무전기에 대고 하나둘 계속 돌아오지 않는 그 무전을 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같아서 저는 좀 되게
1: 넌 왜 웃어?
3: 네. 그런 것 같아서, 아, 진짜, 네. 어,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네.
1: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어, 공연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솔직히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공연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4: 그럼요. 그럼요.
1: 사실은 계기도 안 만들어지고. 그쵸. 근데 그런 계기를 더 넘버스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공연장까지가 너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신다면 더 넘버스 보면서 아 저런 이야기를 담아내는 극이 있구나. 그리고 그 극을 만들어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존하면서 거기에서 존재하면서 열연하시는 배우들이 있구나. 배우들 역시 그런 과정, 지난한 과정을 많이 겹쳤으니까. 근데 우리 막 이렇게 또 방송하고 막 조명 받고 이러면 되게 또 화려해 보이시잖아요. 아니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작품 통해서 또 많이들 좀 이렇게 경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작품을 그런 분들이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없지는 않아. 그러나 지난 대화를 좀 대화의 희열을 느끼고 싶은 그런 오래된 친구나 연인들이 가서 난 이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땠어? 막 이런 좀 깊이 있는 대화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꼭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가셔서 멀찌감치 떨어져 앉더라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4: 그렇죠.
1: 더 넘버스를 보셔도 맞아요. 상관없지만 그런 분들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최승현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4: 네네. 저는 그냥 딱 이렇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 문을 열고 나오면서 집 문을 열고 나오면서 세상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그 모두에게 이 작품은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1: 저요?
4: 작품입니다.
1: 그게 말 저거든요.
3: 지금 되게 죄송한데 진짜 울컥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을 연출님이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4: 와. 나 지금
3: 저 지금 살짝 눈물 날 뻔했어요.
1: 나도 둘 다 촉촉해 지금.
3: 어머. 아니 이게
4: 어떻게
3: 아니 그 문을 열고 그 나갔을 때 매일매일 그 다짐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도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해봐 라고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이.
4: 그게 저거든요. 매일매일.
1: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삶이 전쟁터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너무너무 잘 써내신 그리고 그걸 또 너무너무 온몸으로 잘 그야말로 존재하면서 표현하고 계시는 작품이니까 더 라스트맨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저는 연주 선배와 같이 관극을 하고 거의 버스 정류장까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함께하는 관극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이 극은 관극은 혼자 해도 혼자가 아닌 극이에요. 내가 맞아요. 혼자 보러 가도 혼자가 아닌 극입니다.
1: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의 뜨겁게 미치다와 함께하신 소감도 좀 부탁드려봅니다. 우리 김찬종 배우님부터.
3: 네. 아, 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공연의 뜨겁게 미치다. 저한테는 약간 또 과거의 추억을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1: 어린 시절에
3: 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또 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연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신 작가님도요.
2: 아,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다들 레전드 관극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레전드 관극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 김찬종 배우님께서 마지막 넘버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넘버는 뭘까요? 마지막 넘버 저희가 나 혼자 산다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활발하니까 끝곡으로 좀 골라봤어요. 이건 어떤 장면에 나오는 거죠?
3: 나 혼자 산다. 뭔가 이 커다란 세상에 이 지구에 어떤 작은 공간에 혼자 사는 생존자가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면서
1: 이거 의미심장하다.
3: 그렇지.
1: 네, 이 넘버 들으면서 저희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거의 뭐 프로 유튜브야, 어? 프로 유튜버? 감자가 많이 남아있네? 야,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잠깐만. 에헤이. 자, 이제 시작됐어! 좀비들과의 나의 생존 게임. 덤벼봐, 좀비 새끼들아!

0: 키 181, 체중 72kg, 근육량 26, 체지방량 20.3.
1: 표준 이상.
0: 오케이, 좋아. 완벽해!

그래. 이렇게 큰 시구에 혼자 살 리가 없잖아, 그지? 하나둘, 하나둘. 여기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B103 방공호입니다. 생존자가 있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둘, 하나둘. 여기는 B103 방공호. 생존자 있으면 대답하십시오. 하나둘, 하나둘.

이제 아유 어떡하냐. 잠깐만. 인간의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 두 단어로 집약된다. 작가 알렉산더 쥐마. 내가 제일 잘하는 것들. 오케이 슈아, 할 수 있어!

이 지긋지긋한 좀비들 또 냄새를 맡은 모양이구만. 공기정화장실 가동. 아니 이거는 부족하지. 너희들을 위해 내가 특별히 준비한 피치 페브리. 야, 냄새 너무 좋은데?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북수원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3중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됩니다. 현재는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이 뒤로 동수원에서부터 7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 세종대로 덕수궁에서 서울시 의회 방면 서울광장 앞에서는 행사 준비 작업으로 하위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플라자 호텔 방면으로도 역시 행사로 인해 하위 차로가 통제 되는 구간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내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고 반대 구리 방면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쪽 진입하는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지금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은 양방면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어둡고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회 속에 숨어있는 문제를 보고요. 밝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속에 감춰진 기회를 바라본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시각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생각이 입은 옷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생각을 조금

가볍게 캐주얼로 갈아입으면 불행조차 잠시 길을 잘못 든 행운처럼 보일 수 있다네요. 세상에는 사는 게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 한가운데서도 아들에게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해주는 영화 속 아버지도 있죠. 매일 오후 5시 마음의 건강을 위해 생각의 단추 하나쯤은 느슨하게 풀어보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이 방송은 TBS FM 유튜브 채널 또는 TBS 홈페이지 TBS 앱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또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와도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피부과입니다. 네, 피부과. 피부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오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흉터 치료에 관해 집중 탐구합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기미와 주근깨, 피부암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것. 햇볕을 오래 쬐고 나면 피부가 붉어지거나 검게 타는 것도 바로 이것의 영향 때문인데요. 외출 전 선크림을 챙겨 바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방사선, 2번 자외선, 3번 전립선, 4번 기미선. 네, 기미 아니고요. 김희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선크림은 우리가 챙겨 바르는 이유가 있죠. 1번 방사선, 2번 자외선, 3번 전립선, 4번 기미선이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또 김한선 빼놓을 수 없겠죠.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1: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넘어져 다친 무릎의 흔적도 있고요. 여드름 때문에 남은 자국도 있죠. 때로는 수술이나 화상으로 생긴 흉터도 있고요. 몸에 남은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마음에 남는 상처처럼 오래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단순한 피부를 예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상처의 흔적을 치료하고 환자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흉터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피부과 의사회 회장이시자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에 도전하는 피부과 전문의 연세스타 피부과 이상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랜만에 뵙습니다.
2: 네.
1: 그 사이에 또 뭔가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피부과 원장님이시라 그러신 건 아니죠?
2: 네, 약간은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피부과 원장이면 피부에 관리를 좀 합니다.
1: 아, 네. 저도 이제 피부과를 가끔 가는데 가면은 그 원장님 피부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2: 네.
1: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네. 자, 최근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검색을 해봤더니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피부과는 단순히 피부 미용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전문 과목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피부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이저나 미용 시술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2: 많은 분들이 피부과 하면 아무래도 레이저나 피부 미용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네. 피부과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성과 같은 피부 염증뿐만 아니라 피부 암까지 다양한 피부 질환을 보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1: 네네.
2: 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미용 진료를 전문화하시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지만
1: 네.
2: 아직까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떤 분들이 그 피부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까요?
2: 사실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지 일반 의 선생님이 진료하는지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한두 가지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1: 네.
2: 예를 들어서 홍길동 피부과 의원이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아, 홍길동 피부과 의원.
2: 네. 피부과가 의원 앞에 있으면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것이고요.
1: 네네.
2: 홍길동 의원 피부과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는 일반 의 선생님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의원과 피부과 위치를 잘
2: 네, 맞습니다.
1: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2: 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2: 정형외과 의원에 얻어 있으면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요.
1: 네.
2: 의원 뒤에 정형외과가 오면 전문의 선생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네. 최근에는 또 피부과에서는 피부과 마크를 만들어서 붉게 피부과 전문의 마커가 있는데 그게 간판에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0: 그것을 보고 찾아가시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1: 네. 의원이 앞에 들어가면 안 되고
0: 피부과가 의원 앞에 있으면 앞에, 맞다. 예, 예.
1: 그러니까요. 네. 네.
0: 어렵습니다.
1: 아니 피부과 의원.
0: 네, 맞습니다.
1: 네, 이러면 되는 거죠. 네. 의원과 병원은 같은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0: 의원과 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쉽게 생각하시면 병원은 입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입원실이 네, 있다.
0: 네. 네. 그래서 네. 보통 작은 병원들은 입원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의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뭐 정확한 건 조금 다르지만 그냥 네.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입원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1: 있느냐 없느냐.
0: 네. 구분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쉽게 아주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 흉터 치료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 또 수술 흉터, 화상 흉터, 켈로이드, 튼살, 황관종, 또 문신 제거까지 흉터 관련 고민, 또 피부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네. 자, 원장님, 그 흔히 흉터라고 하면 이제 상처가 아물고 난 자국 정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흉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0: 의학적으로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피부가 다친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원래 피부와 다른 조직으로 남은 치료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패이거나 또 편편하더라도 질감이나 색이 달라지는 것도 모두 다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흉터가 그렇게 남을 수 있으니까요.
0: 네네.
1: 네. 그러면 이 흉터도 치료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생긴 직후에 치료하느냐 아니면 몇 년 지나서 흉터를 치료하는 거냐 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0: 흉터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우리가 상처가 나고 나면 상처가 아물게 되고 그때부터 흉터가 남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인데
1: 네.
0: 보통 상처가 아물고 붉은 흉터가 남았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를 더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흉터가 생긴 거하고 그러면 이제 좀 너무 어렸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이제 좀 성장해서 치료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아.
0: 그건 우리가 상처가 나고 초기의 흉터는 가능하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1: 네.
0: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가 고착화되고 나서는 시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1: 네네.
0: 네. 다만 이제 너무 어린 경우에는 그런 흉터, 흰색으로 변한 흉터인 경우에는
1: 네.
0: 뭐 흉터할 때 조금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조금 커서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여드름 때문에 이제 고민인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여드름은 없어졌는데 그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인 분들 이 여드름 흉터는 왜 생기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0: 다른 흉터와 마찬가지로 피부는 제일 바깥층에 표피라는 층이 있고요.
1: 네.
0: 아래쪽에 진피라는 층이 있습니다. 근데 표피 정도 손상을 받아서는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1: 네.
0: 쉽게 말해서 우리 새 신발 신으면 뒤에 물집이 생긴다고 흉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건 이제 표피 위쪽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 네.
0: 표피 아래 진피 쪽에 생기면 그건 흉터가 남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진피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1: 네.
0: 여드름도 깊은 데서 생깁니다. 깊은 데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증의 결과 때문에 주위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콜라겐들이 부서지고
1: 네.
0: 그게 재생되면서 그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손으로 꾹꾹 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좋지 않은 거죠?
0: 당연히 안 좋죠.
1: 네네, 안 좋죠.
0: 네, 네. 이 손으로 짠다고 꼭 흉이 남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붉은 여드름 같은 경우에 손으로 건드리게 되면
1: 네네.
0: 염증이 주위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흉터가 남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자해흔 치료를 위해서 이제 피부과를 찾는 젊은 환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환자들 진료할 때 이제 원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자해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사회 환경도 바뀌었고요.
1: 또
0: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사실은 그 흉터 치료가 저희

0: 전문 분야지만 네. 그분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1: 아.
0: 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1: 네.
0: 그런 분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번 자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쉽게 다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자해를 다시 하지 않게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1: 네.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치료한 후에 피부과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0: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치료하는 것이
1: 같이 치료 병행하는
0: 네.
1: 거.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혹시 원장님께서 아, 이 흉터는 정말 좀 치료하기가 어렵다. 아, 싶은 그런 흉터는 어떤 흉터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0: 일반적으로 흉터 치료는 모두 다 까다롭습니다.
1: 그렇죠.
0: 예,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1: 네.
0: 특히 힘든 흉터는 화상 흉터입니다.
1: 아, 화상 흉터.
0: 네. 화상은 우리가 상처가 워낙 깊고 넓은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중증 화상 이후에 있는 화상 흉터는 모양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치료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렸을 때 이제 화상을 입었던 아이가 성장을 해서 그런 경우 이제 뭔가 좀 어떤 수술적인 치료에 의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 좀 뭔가 그런 수술이 좀 많이 발전되지 않았느냐 이런 좀 궁금증도 있는데 말이죠.
0: 맞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1: 네.
0: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화상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관절의 구축이라고 관절을 제대로 못 피는 경우도 많고요.
1: 네.
0: 또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1: 아.
0: 하지만 구축이 없는 흉터는 외관상 너무 두꺼워져 있거나 아니면 색깔이 갈색의 색소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런 흉터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1: 네네.
0: 네.
1: 그럼 요즘 레이저 시술로 많이 그 흉터 치료를 많이
0: 네, 맞습니다.
1: 건가요?
0: 네,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한 20년 전부터
1: 네.
0: 레이저가 많이 발달되어서요. 레이저로 흉터가 개선이 가능합니다.
1: 네, 네. 아까 여드름 치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럼 여드름 치료도 레이저로 아주 쉽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나요?
0: 쉽지는 않고요.
1: 쉽지는 않고요. 네. 원장님께서 계속 제가 이제 질문하면 웃으시는데
0: 네.
1: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네. 흉터는 약간 마라톤 같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점을 한 번에 뽑는다거나
1: 네네.
0: 아니면 어떤 걸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계속 뛰면서 페이스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1: 아.
0: 흉터도 주위 피부의 질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 맞추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0: 네,
1: 되는군요. 아,
0: 네.
1: 시간이 걸리네요.
0: 네, 시간이 걸립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해와 진실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상주 원장님 앞에 OX 팻말이 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제가 이제 5가지 질문 드리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답을 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생길 때까지 연고를 바르지 않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인데 이거 질문이 조금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켈로이드는 흉터가 큰 사람에게만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입니다. 세 번째, 화상은 처음 치료가 흉터를 결정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O입니다.
1: O입니다. 자, 네 번째, 문신 제거는 문신을 새기는 것보다 어렵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옵니다.
1: 네. 자, 흉터 치료의 목표는 흉터를 완전히 없애는 거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생길 때까지 연고를 바르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0: 네.
1: 네. 바르지 않는 게 좋다. X. 참 헷갈리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네.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생길 때까지 연고를 바르지 않는 게 좋다.
0: 이것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1: 네.
0: 딱지가 생길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거나 이런 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1: 네.
0: 딱지가 외부로부터 균침범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그래서 항생제가 발달되지 않은 과거에는 그냥 딱지를 생기게 두고 딱지를 네. 뜯지 말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요.
1: 네네.
0: 딱지는 가능하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딱지가 외부로부터 새로운 균의 침범은 막을 수는 있지만 흉터를 네. 더 만들게 됩니다.
1: 아, 흉터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 그래서 요즘의 치료의 경향은 딱지가 네.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연고를
1: 네.
0: 바르거나
1: 네.
0: 아니면 드레싱이라고 수면 드레싱이라고 그 부위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딱지가 생길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1: 네네.
0: 네. 아. 그래서 가능하면 딱지를 만들지 말고 초기부터 네.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1: 그게
0: 맞습니다.
1: 이제 다 흉터 때문에 그러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어렸을 때는 이제 야야야 그 딱지 생겨야지 그래야 그거 어렸을 때 고약이라고 있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0: 고약은 조금 다른 건데요.
1: 좀 다릅니까?
0: 어렸을 때 뭐
1: 네.
0: 된장 바르거나
1: 옛날 사람 나오네요. 아유 밖에 우리 스태프들은 모르는 척 고개 돌리는데
0: 네, 네. 네,
1: 다 알고 있죠.
0: 네. 네. 어렸을 때는 뭐 뚜렷한 항생제도 없고 병원 가기도 힘드니까 뭐 된장을 발라라 뭘 발라라 뭐 이런 걸 이야기했고 딱지 네.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딱지가 생기면 네. 하여간 흉터가 많이 남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수분이 좀 촉촉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
0: 예.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흉터를 최소화하려면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0: 일단 네네. 상처가 생겼을 때는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를 부어서
1: 네.
0: 일단 상처 난 데를 조금 씻어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이제 적절한 연고나 아니면 수분 드레싱을 붙이면 되고요.
1: 네네.
0: 물론 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가장 좋지만
1: 네.
0: 뭐 야외라든지 이런 데서 다쳤다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러면 흐르는 물이나 수돗물로 빨리 씻어주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1: 네. 갑자기 그, 또 이제 옛날 사람처럼 네. 제가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일본어, 아까진끼라 그랬죠?
0: 네.
1: 먹기름. 그게 정확한 용어가 어떤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문한 거예요.
0: 네. 네 아주 그 역사가 깊은 건데요. 아까진끼, 뭐 옥도진끼라고 하는데는
1: 네.
0: 거기는 옛날에는 수분 같은 성분들이 약간 들어있어서 살균 효과가 있는데요.
1: 네.
0: 최근에 이제 포비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뭐 포비돈하고 그거하고 통용이 돼서 쓰기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빨간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1: 네.
0: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는 포비돈인데 포비돈이라는
1: 약.
0: 예.
1: 네.
0: 살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술방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많이 사용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하지만 상처가 났을 때 이것도 사용에 조금 주의하는 게 좋은데요.
1: 네.
0: 균 감염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지저분할 때는 뭐 거기 있는 균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약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자주 바르게 되면 새로 생기는 새살도 얘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네. 초기에 잠깐만 쓰고 그다음에는 청결하게 하고 수분 드레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네. 아까 질문드렸던 건 머큐로크롬.
0: 네, 머큐로.
1: 머큐로크롬.
0: 예, 예, 예,
1: 네네.
0: 예.
1: 네. 자. 다 그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정 PD. 뭐 자기는 뭐 그런 말 안 썼어요? 어렸을 때? 다 썼잖아. 예. 자, 두 번째. 켈로이드는 흉터가 큰 사람에게만 생긴다. X. 네. 자, 켈로이드라는 말 많이 듣는데 정확히 어떤 흉터를 말하는 겁니까?
0: 켈로이드는 상처가 난 부위를 넘어서서 흉터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흉터입니다.
1: 네.
0: 네. 우리의 켈로이드가 사실은 크랩에서 왔습니다. 개 있죠. 옆으로 가는 개.
1: 네.
0: 예, 예. 그 용어에서 왔는데
1: 네.
0: 우리 가슴 중간에 있을 때 흉터가 옆에 이렇게 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용어가 왔는데요.
1: 네.
0: 어깨나 아니면 가슴 부위에 약간 붉고 이렇게 튀어나온 흉터가 켈로이드인데 체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1: 야, 이것도 옛날 용어 한번 더 어떻게 좀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렸을 때 왜 그 BCG 접종?
0: 네, 맞습니다.
1: 소위 말하는 불주사라고
0: 네,
1: 그랬죠?
0: 네.
1: 아, 이거 죄송합니다. 원장님 앞에서. 원장님도 아니.
0: 저희도 다 맞았습니다.
1: 다 아시죠?
0: 네. 네.
1: 네,
0: 네
1: 근데
0: 네.
1: 전혀 낯선 용어처럼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0: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혹시 그 켈로이드 흉터 맞죠?
0: 네.
1: 네네. 정확하죠?
0: 네. 네. BCG 주사를 네. 보통은 어깨에 많이 맞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 분들은 거기가 부풀어 올라서 어깨에 길게 이렇게 생깁니다. 켈로이드는

0: 몸의 모든 부위에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잘 생기는 데가 어깨입니다.
1: 어깨.
0: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주사를 맞기 때문에
1: 네.
0: 그 체질이 있는 사람은 어깨에 흉이 남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흉터 때문에 BCG 접종도 이후에는 넣는 부위가 뭐 발로 바뀌고 약물도 좀 바뀌고 그런 변화가
1: 아,
0: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화상. 아, 세 번째 질문이요. 화상은 처음 치료가 흉터를 결정한다. 그만큼 첫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0: 네,
1: 말씀.
0: 맞습니다.
1: 굉장히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실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응급실에서 그러면 처치를 잘해야 되겠네요.
0: 우선은
1: 네.
0: 응급실에 가기 전에 몇 가지 처치를 해야 됩니다.
1: 아,
0: 예를
1: 그렇군요.
0: 들면
1: 네.
0: 옷에 불이 붙었다고는 빨리 불 붙어 꺼야 되고요.
1: 그렇죠.
0: 피부와 닿은 옷 같은 걸 빨리 벗어야 되고요.
1: 네네.
0: 그리고 뜨거운 물과 같은 것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처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우리는 불에 닿았을 때 금방 손상이 일어날 것도 있지만,
1: 네네.
0: 시간이 가면서 주위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식혀야 되는데,
1: 그러면 식힐 때는
0: 흐르는 물이나 수돗물
1: 흐르는 물.
0: 같은 데한 20분 정도, 또
1: 아,
0: 너무
1: 그래요.
0: 차가운 물에 얼음물 같은 데 이렇게 담그게 되면
1: 네.
0: 동상을 입을 수
1: 아,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시원한 물이나 아니면 얼음을 이용해서 물을 좀 차갑게 한 걸 그 부위에 해서 열기를 빼내고
1: 네.
0: 그 다음에 응급실을 방문해도 늦지 않습니다.
1: 아,
0: 우선은 차갑게
1: 그렇군요.
0: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네네.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 화상, 그 응급실로 이제 가기 전에 119 예를 들어서 좀 화상이
0: 네.
1: 심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119가 오기 전에 그런 방법을 써도
0: 네, 좀
1: 괜찮다는.
0: 차갑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9가 오면 바로 이제 가게 돼
1: 네네.
0: 있죠.
1: 우리가 왜 이런 손가락이나 이런 거 갑자기 화상 입었을 때그 알코올이나 뭐 옆에 뭐 소주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거나 뿌리기도 하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0: 그 전에 흐르는 물에 무조건 식히는 게 바람직합니다.
1: 아, 흐르는 물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0: 왜냐하면 물 온도가 우리 피부 온도보다는 낮으니까요.
1: 네네.
0: 그리고 동상을 입을 위험도 없으니까
1: 네.
0: 흐르는 물에 그냥 빨리 손을 넣거나 아니면 그 물에 얼음 한두 개를 넣고 이렇게 식히는 게
1: 네.
0: 첫 번째입니다.
1: 그럼 알코올에 넣는 거는 잘못된 상식인가요?
0: 알코올도 온도가
1: 네.
0: 낮지만 아무래도 소독 효과는 우리 소주 같은 거는 소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1: 아, 거의 없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요. 네. 흐르는 물에 씻는 게 가장 안전하다.
0: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1: 효과적이다. 네. 오늘 한 가지 배우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신 제거입니다. 문신 제거는 문신을 새기는 것보다 어렵다. 요즘에 이제 뭐 문신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게 새기는 것보다 제거하는 게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0: 네, 훨씬 어렵습니다.
1: 네.
0: 왜 그런가 하면, 문신 새기는 거는 문신 염료를 피부에 주입만 하면 그 부위에 문신이 생깁니다.
1: 네.
0: 근데 문신을 지우는 거는 그 염료를 잘게 잘게 깨뜨리면 우리 몸에 있는 청소하는 세포가 그 물질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1: 네네.
0: 문신 치료는 여러 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치료 시간도 길게 됩니다.
1: 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제거가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 얘기 들었는데 심지어 수년 몇 년을 해야 이게 제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0: 문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1: 네.
0: 사용한 안료에 따라서 뭐 거의 안 지워지는 것도
1: 아주
0: 있습니다.
1: 옛날에 하셨던 분들,
0: 네.
1: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0: 오히려 쉽습니다.
1: 아, 오히려 쉬워요?
0: 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근데
0: 왜,
1: 최근에 하는 타투나 뭐 이런
0: 네.
1: 거
0: 더
1: 더
0: 까다롭습니다. 예.
1: 까다롭다.
0: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1: 네.
0: 옛날에 했던 거는 문신이 몸에 있지만 우리 시간이 가면 색깔이 흐려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색깔이 좀 빠졌기 때문에 실제 안에 있는 염료의 양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안료가 컬러풀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1: 그렇죠.
0: 뭐 푸른색 아니면 검은색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쉬웠는데요.
1: 네.
0: 요즘은 이제 너무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색깔이 여러 개
1: 아,
0: 들어가면
1: 그렇군요.
0: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를 써야 되고요.
1: 네.
0: 또 최근에 이제 문신 안료의 성분들이 대부분 다 중금속인데 티타늄 같은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레이저로 잘 깨지지가
1: 아, 그
0: 않습니다. 네,
1: 정도로.
0: 왜냐하면
1: 네.
0: 그게 이제 총기 만들 때 들어가는 아주 단단한 물질이 티타늄이기 때문에
1: 네.
0: 기존 레이저로는 잘안 깨집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원장님 환자분들 가운데 이제 젊은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문신 제거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합니까?
0: 네,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1: 아, 근데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힘들다, 이건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해드리는 환자도 있습니까?
0: 그 문신의 모양을 보면 아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단색보다 여러 가지 색깔, 컬러 문신이 훨씬 더 까다롭고요.
1: 네네.
0: 두 번째는 이제 레터닝이라고 이렇게 진하게 단색으로 색인 경우에는 염료의 양이 많습니다.
1: 네.
0: 결국 위에서부터 한층 한층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그분들께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할 때는 갑작스럽게 이제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문신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1: 네.
0: 문신은 100% 깨끗하게 안 지워지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하기 전에는 아, 내가 다음에 지워야 될 것 같으면 요즘 스티커 타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1: 네네.
0: 그런 걸 해보고 여러 번 해보고 꼭 필요한 사람만 문신을 하는 게
1: 네.
0: 나중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원장님 찾아와서 굉장히 뭐 후회하거나 울거나 이런.
0: 많습니다.
1: 많아요.
0: 네, 많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내일 모레 뭐 우리 대개는 이제 문신을 지우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1: 네.
0: 결혼식을 앞두고
1: 그렇죠.
0: 갑자기
1: 결혼 앞둔 분들
0: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1: 네네.
0: 또 하나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데
1: 네.
0: 그때는 아무래도 뭐 샤워나 이런 거 같이 해야 되니까
1: 아.
0: 그럴 때 갑자기 지워달라 그러면 좀 난감한 경우가
1: 그렇죠.
0: 많고요. 또 군인이나 경찰이 되려고 하는데 지원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문신이 있는 분들은 신체 검사에서 약간의
1: 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0: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1: 네네. 네네.
0: 약간 그런 취직과 관련돼서 불이익 때문에
1: 아.
0: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1: 아무튼 젊은 분들은 이 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0: 네.
1: 네네.
0: 특히 청소년이 문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친구와 한 명 하면
1: 네.
0: 그 나이 또래는 이렇게 좀 뭐 있어 보이기
1: 네.
0: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 따라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절대 이제 그런 경우에는
1: 그렇죠.
0: 조금 나이가 들어서 자기 판단하에
1: 네.
0: 문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뭔가 이성적인 판단도 분명히 중요하다. 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자 마지막 질문. 흉터 치료의 목표는 흉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X 그러셨어요. 완전히
0: 네.
1: 없앨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0: 흉터에 따라서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1: 네.
0: 현실적인 목표는 흉터 부위가 주위의 피부와 유사하게 바뀌어서 눈에 덜 띄게 만드는 것이죠.
1: 좀 자연스럽게.
0: 네, 맞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여자분이면 가벼운 화장으로 커버될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이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사실은 아직까지는 꿈입니다.
1: 네. 네. 아니 이거 저는 피부과에서 하면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거 좀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처음에 이제 현실적인 그 기대치를 서로 맞춰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흉터 치료 오해와 진실 OX 알아봤습니다. 지금 문자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네네. 2234번님이 화상에 막 소주 붓고 그랬는데 된장 바르고 그러셨다고. 네네. 아까 잘못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흐르는 물, 수돗물에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처음에 응급실 가시기 전에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친절한 진료실로 돌아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오늘 환자가 포기했던 흉터도 끝까지 연구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극복하게 해주시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님 모시고 흉터 치료 또 피부과 관련 질환 저희가 상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아까 문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청소년들 문신 제거 봉사도 꾸준히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0: 네네.
1: 네.
0: 아.
1: 네, 경찰청과 저희 네. 피부과 의사회 학회가 협력을 해서 네. 과거에 이제 조금 잘못했던 애들이 문신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지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네. 네,
1: 사랑의 지우기라는 프로그램인데
0: 아, 그래요?
1: 예, 그 프로그램 참여해서 지우고 있습니다.
0: 네, 네, 참 뜻깊은 봉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조금 단단하지 않을 때 우리 네. 청소년들이 또 그런 문신을 새길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부모님들이
1: 네.
0: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1: 부모님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청소년들의 문신을 결국 누군가는 하니까요.
0: 네.
1: 그분들도 청소년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아, 네.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1: 네.
0: 과거에 비해서.
1: 네. 네. 있습니다.
0: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자, 2937번님. 원장님, 저는 출산 후에 배와 허벅지에 튼살이 많이 생겼습니다. 튼살도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흔히 출산 후에 그 튼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1: 네.
0: 걱정이신 분들이 지금 2937번님도 그래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1: 튼살도 일종의 흉터입니다. 피부가 찢어져서 생기는 흉터인데요.
0: 네.
1: 과거에는 뭐 튼살 치료 방법이 뭐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튼살 크림 같은 걸 바르고 그랬는데
0: 네.
1: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의 도움을 받으면 튼살도 개선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튼살은 초기에 붉은색이었다가 뒤에 흰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0: 네.
1: 붉은색일 때 치료가 더 쉽습니다.
0: 아.
1: 네, 붉을 때 치료를 하면 튼살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0: 아, 그렇군요.
1: 일정 부분은 돌릴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희게 하얗게 바뀐 튼살도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하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0: 아, 네. 약간 붉을 때
1: 치료하는 게 효과가
0: 그때 이제 초기라고 보시는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0: 네, 초기에
1: 네.
0: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1: 네.
0: 그럼 뭐 연고나 이런 것들로 가능합니까? 네.
1: 연고는 개선 효과가 한 5%에 10% 정도.
0: 아, 좀 미약한
1: 예, 예, 미약합니다.
0: 네. 네.
1: 효과 없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0: 네.
1: 효과가 좀 미약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떻게 레이저로 치료합니까?
1: 레이저로 흉터의 초기와 비슷하게
0: 네.
1: 혈관들을 좀 억제해 주면
0: 네.
1: 진행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네. 자, 그리고 4632번님, 갑상선 수술 후에 목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20년도 넘은 흉터인데 혹시 지금도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1: 네, 가능합니다.
0: 아,
1: 네,
0: 그래요?
1: 네. 네. 오래된 흉터는 대개의 경우는 이제 흰색으로 갑상선 흉터 같으면
0: 네.
1: 이제 목 주름이나 그런 것처럼 가로로 이렇게 길게 생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금씩 지우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0: 네.
1: 한 번의 치료는 아니고요. 보통은 한 5회 이상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0: 이상.
1: 네, 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9254번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뜨거운 냄비에 데인 화상 자국이 5년째 남아있습니다. 이런 흉터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1: 네. 오래된 흉터도 개선은 가능합니다.
0: 네.
1: 네.
0: 네.
1: 이렇게 냄비에 데인 화상 흉터는 그 부위가 이제 색소 침착까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색깔을 주위 피부와 맞춰주고 질감을 맞춰주면
0: 네.
1: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4918번님, 딱지가 덜렁거릴 때 떼어버리는 게 나은가요? 빨간 약은 언제까지 발라야 할까요? 딱지 위에 계속 발라야 할까요?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딱지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딱지가 있는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덜렁거릴 때 떼어버리는 게 나은가요? 나은 거죠.
1: 사실은 딱지가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네. 벌써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0: 예,
1: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떼고 위에 이제 스빈 드레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네네.
1: 근데 딱지가 이제 덜렁대지 않고 붙어 있어서 벌써 딱지가 생겼다면 그때 위에 수분 드레싱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 최근에 이제 항생제 중에는 딱지를 뚫고 들어가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뭐 딱지 위에 뭐 바르라는 그런 항생제는
0: 네네네.
1: 딱지를 뚫고 들어가는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발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0: 네. 네. 빨간 약은 언제까지 발라야 할까요?

0: 아까 이제 포비돈 말씀하셨는데.
1: 네. 네, 네. 네. 대개 의사들은 초기에 세균 감염이 의심될 때는 그 포비돈을 바르는데요. 어느 정도 세균 감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5765번님. 두피에 편평 사마귀가 생겼어요. 네. 피부과도 가보고, 다른 치료도 했는데 더 번지고 가렵기까지 한데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1: 네. 편평 사마귀는 일반적으로 사마귀의 일종입니다. 사마귀는 네. 이제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요. 하나가 생기면 주위에 이렇게 번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걔를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제거할 때 두피에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고요.
0: 레이저로?
1: 네. 얼굴이, 손발에 있는 경우, 손이나 팔 같은 데는 냉동 치료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0: 네.
1: 결국은 사마귀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얼려서 죽이는 우리가 레이저로 태워 죽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0: 네.
1: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되고요.
0: 네.
1: 전체적으로 개수가 많다면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아,
1: 예.
0: 네.
1: 한 그치. 번에 다 하더라도 또 몇 개 이렇게 남거든요.
0: 네.
1: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또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치료해야 됩니다.
0: 아, 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뿌리 뽑을 때까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5097번님, 손가락이 면역력 부족으로 주부습진처럼 굳은 살이 생기질 않고 자주 벗겨지고 지문이 생겨나지 않아요.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1: 주부 습진 또는 한포진이라는 게 손가락에 습진이 잘 생기는 건데요.
0: 네네.
1: 모든 분들이 다 생기지는 않고 약간 체질적으로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아.
1: 우리가 옛날에 그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는 체질이 이런 체질인데요.
0: 아, 그렇군요.
1: 네. 특히 이 한포진은 이제, 손으로 자주 씻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 때문에
0: 네.
1: 가능하면 우리가,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는 꼭 장갑을 끼고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평소에도 비누 같은 거 사용을 줄여야 되고요.
0: 네.
1: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기는 경우에는 연고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중에
0: 네.
1: 손에 바를 수 있는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사용하면 되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다면 최근에 이제 면역을 조절하는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고무장갑 낄 때요.
1: 네.
0: 그냥 고무장갑을 바로 끼시는 분도 있고
1: 네.
0: 또 면장갑 같은 걸 끼고 고무장갑 끼시는 분들도 있고
1: 네.
0: 네.
1: 그 왜 그런가 하면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바로 끼어도 네네. 되는데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 안에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0: 그렇죠.
1: 네.
0: 네. 자, 그리고 8743번님. 수술 후 상처에 아침 저녁 연고를 바르라는데 안 씻어도 꾸준히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씻었을 때만 바르는 게 좋을까요? 또 연고를 면봉으로 바르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1: 일반적으로 그 상처가 아물고 나서 진물이 나지 않다면 피부는 보호벽이 형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위에 연고를 바른 이유는 그 상처를 흉터 부위를 촉촉하게 하면 흉터가 적게 생기기 때문에
0: 네.
1: 이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사실은 연고된 건 아니지만 꼭 씻고 발라야 된다 이런 연고는 없습니다.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무래도 청결을 위해서 씻고 위에 연고를 바르는 게
0: 그렇죠.
1: 좋지만
0: 씻고 바르는 게 좋겠죠.
1: 뭐 특별한 날 혹시 못 씻게 되더라도 네네. 연고는 위에 바르는 게 좋고요.
0: 네.
1: 그다음에 면봉으로 바르는 게 아무래도 손에는 세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면봉으로 바르는 경우가 더 안전하지만 만약에 그게 손으로 발라야 된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바르면
0: 네.
1: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0: 지금 보내주신 네. 분은 그 정답을 이미
1: 아시나요?
0: 알고 계시는데
1: 예.
0: 한번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네. 자, 그리고 3869번님, 초등학생 손자가 넘어져 이마를 다쳤는데 흉터가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이러셨어요. 많이 걱정하시는 할머니신 것 같습니다.
1: 일단 흉터가 완전히 안 남는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이야기고요.
0: 아, 네.
1: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상처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상처가 위에 가볍게 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만
0: 네.
1: 상처가 피부 깊숙하게 찢어진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는 봉합을 하는 것입니다.
0: 아.
1: 그래서 가까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봉합을 하셔야 되고요.
0: 네네.
1: 일반적으로 넘어서 생긴 가벼운 상처는 그 부위에 우리가 청결을 위해서 씻어내고 드레싱만 잘하면
0: 네.
1: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0: 우리가 이제 조금 상처가 좀 길게 나서 네. 꿰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고 나서

0: 어렸을 때 그렇게 다쳤는데 후에 뭐 성형외과적인 그런 수술로 이게 없애는 게 가능합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1: 찢어져서 생기는 것에 우리가 왜 처음부터 꼬매하는가 하면
0: 네.
1: 그래야지만 상처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벌어지면 아무래도 상처가 크게 남고요. 그렇게 벌어진 상처는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다시 붙여주게 됩니다. 네.
0: 아, 그렇군요.
1: 붙여줘도 아무래도 또 다른 흉터는 남을
0: 네네.
1: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흉터의 폭이 줄어들게
0: 아,
1: 됩니다.
0: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6897번님. 피부 곰팡이로 피부색이 침식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나요? 치료법은 없을까요? 그러셨어요. 피부 곰팡이라는 게 있습니까?
1: 피부에 곰팡이 많습니다. 무좀도
0: 아,
1: 일종의
0: 예,
1: 곰팡이
0: 그렇죠. 예,
1: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몸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지나가고 나서 이제 색소 침착이라는 게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1: 첫 번째 치료는 우선은 피부 곰팡이를 완벽하게 죽여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곰팡이약을 써서 완벽하게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색소는 약물이나 아니면 가벼운 레이저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0: 아.
1: 네, 피부색도 맞출 수 있습니다.
0: 네네.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뭐 손톱, 발톱, 무좀도
1: 네.
0: 그 약이 좀 뭐라 그러죠? 좀 독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거죠. 독하다는
1: 네.
0: 표현이.
1: 독하다는 것보다는요.
0: 네.
1: 우리가 곰팡이는 생존력이 강합니다.
0: 아.
1: 예,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우리 보통 쓰는 약보다는 치료 기간이 길게 됩니다.
0: 네네.
1: 특히 이제 손발톱 무좀인 경우에는 손 발톱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자라는데 2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0: 네.
1: 그렇다면 끝까지 있는 무좀은 2년 정도는 충분하게 약을 발라줘야지만 그 균을 죽이더라도 그 안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손톱이 발톱이 밀고 나오려면
0: 네네.
1: 2년 정도는 약을 꾸준하게 발라야 됩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독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0: 네.
1: 네.
0: 약을 바르기만 하면 됩니까? 뭐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용하기도 하고요.
1: 과거에는 이제 먹는 약이 주류였는데
0: 네.
1: 최근에는 손발톱 무좀에도 바른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0: 아,
1: 있어서
0: 그렇군요.
1: 바른 걸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0: 네. 자, 그리고 9304번님. 저는 가슴에 켈로이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여드름 자국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지금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렵고 아플 때도 있어요. 켈로이드가 재발이 잘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러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켈로이드가 약간 체질적인 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는 항상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네.
1: 주로 이제 가슴 부위는 여드름이 지나가고 여드름이
0: 아.
1: 가슴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에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켈로이드 치료를 하면 튀어나오는 흉터를 밀어 넣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충분히 얇아지지 않게 두게 되면 그 부위에 재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네. 조금 이제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9304번님은. 네.
1: 왜냐하면 가렵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켈로이드가 좀 자라거나 아니면 재발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좀 공포감도 있고요.
0: 네.
1: 또 켈로이드 치료가 좀 아파요.
0: 아, 그래요?
1: 예.
0: 네.
1: 그래서 충분히 받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1510번님, 아이가 1년 전 거리에서 넘어지며 뾰족한 것에 찔려서 무릎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 당시에 소독과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상처가 깊어서 이제 울퉁불퉁한 상처, 플러스 변색 상처가 500원짜리 크기만큼 남았습니다. 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파는 흉터 제거 연고를 꾸준히 바르면 나아지는지 궁금하고요. 레이저 치료밖에 답이 없는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넘어졌는데 상처가 무릎 쪽이라고 합니다. 네.
1: 네, 일반적으로 몸 부위 중에 아래쪽으로 가면 흉터가 잘 남습니다. 그래서
0: 아.
1: 우리 넘어져서
0: 네.
1: 무릎이나 아니면 이 팔꿈치를 다쳐 보신 분은 아시지만
0: 네.
1: 무릎 부위가 흉터가 훨씬 더잘 남게 되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흉터에 사용하는 연고나 패치들이 많은데요.
0: 네.
1: 초기에 6개월 내에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0: 네.
1: 6개월이 넘어간 흉터에는 색깔이 벌써 뭐 색소침착이 왔다거나 하얗게 변한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0: 네.
1: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색깔이 어둡다면 미백 약물 같은 것도 있고요.
0: 네.
1: 뭐 당연히 뭐 레이저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모양에 따라 주사 치료도 있고 다양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0: 네.
1: 아마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0: 네. 네. 이제 아이니까 네. 뭐 레이저 치료가 좀 아이한테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1: 레이저 치료는 신생아한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래서 레이저 치료 자체는
0: 네.
1: 신생아나 아니면 애기나 소아나 성인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할 때 약간의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레이저 치료를 충분히 견디려고 하면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0: 아, 그러면 충분히 참을 수 있는 네. 정도의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1: 이제 너무 어린 애들은 그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커서 하라는 네, 이야기를 네. 많이 하죠.
0: 아, 네. 네. 네. 자, 그리고 5692번님. 20대 때 친구들과 여행 가서 충동적으로 발목에 작은 문신을 냈습니다.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취업 준비하면서 후회가 됩니다. 문신 제거는 정말 흔적 없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에는 오히려 흉터가 남았다는 글도 많아서 걱정됩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문신 제거에 대해서 한참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1: 문신의 경우에는 100% 흔적 없이 제거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0: 네.
1: 뭐 경우에 따라서 거의 흔적 없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흔적이 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0: 네.
1: 또 문신 제거 후에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0: 네.
1: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자 요인인데요. 체질적으로 흉이 좀 잘 생기시는 분들은 흉터가 좀 남을 수 있고요.
0: 네.
1: 또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 에너지가 좀 과도한 경우에 조금 생길 수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문신을 할 때 벌써 흉터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이미 문신하는
1: 네, 네.
0: 순간에.
1: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775번이 손주가 지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1: 네. 네.
0: 손주
1: 걱정이
0: 흉터 남을까 봐 네. 지금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손주가 발에 사마귀가 있어서 병원에 다니는데도 자꾸 번져서 오래가네요. 그러셨어요?
1: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0: 네.
1: 완전하게 뿌리를 뽑지 않으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근데 치료가 대부분 다 아프고
0: 네네.
1: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손자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겁니다.
0: 네. 네. 하지만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된다.
1: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번집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상주 원장님과 흉터 치료에 관련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요. 자, 그래서 오늘 닥터스 퀴즈 외출 전에 선크림을 챙겨 바르는 이유. 네, 정답은 바로 2번 자외선이었죠. 네, 유산균 받으실 분 7237번님, 5097번님, 5404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3660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크림 그 차단 지수가 있잖아요.
1: 네.
0: 요즘에는 몇 정도 저희가 그거 쓰면 됩니까, 원장님? 궁금했어요.
1: 한 50 이상 쓰면 큰 문제 없습니다.
0: 50 이상.
1: 네, 네.
0: 높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닌가요?
1: 높으면 어떻습니까? 좋지만 그 네. 숫자가 높아지는 게 비례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다.
0: 아, 그런 건 아니다.
1: 예, 예.
0: 50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1: 예를 들면 SPF 50이면
0: 네.
1: 98% 차단이고요.
0: 네, 네.
1: 30이면 97% 차단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퍼센트가 크게 차이 안 나요.
0: 네,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네, 네. 네, 꼼꼼히 잘 펴서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이 흉터 때문에 고민한 분들께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연세스타 피부과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네,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

0: 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TBS 교통정보
8: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덕수궁에서 서울시 의회 방면 서울광장 앞 행사로 인해 하위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프라자 호텔 방면으로도 하위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부터 정체고요. 김포 방면 차량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한강대교나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어서 2, 3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고 뒤로는 수원 일대 또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정체고 도심 방면 차량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2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사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녹천교 진출로 부근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2일대 혼잡한데요. 뒤로 원룸분기점에서부터 이곳 사고지점을 지나 상계교까지 정체가 됩니다. 내부순환 후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입구까지 또 정릉터널 지나기 어렵고 청산 방면으로는 월곡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반대 구리 방면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한강대교와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또 동호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0: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3: 덥네.
2: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풀려가는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하남 방면으로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내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2일대 혼잡하고요. 김포 방면으로는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아직까지 교통량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석강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제속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이화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하는 차량으로 부근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곡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세종대로 덕수궁에서 서울시의회 방면 서울광장 앞 행사로 인해서 하위차로가 통제되고 있고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플라자 호텔 방면으로도 하위차로가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1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오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레드. 누군가는 인정을 위해, 누군가는 관심을 위해 수많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물론 홍보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호화로운 삶과 값비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관심을 원하는 걸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인보우, Kill the King 들으셨습니다. 어저께 보내주셨었죠. 문계이저님께서 TBS 일원으로 기대를 품고 있다는 스누디의 바람을 담아 Kill the King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어제 선곡표가 끝나서 오늘 틀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고 오늘 첫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새 진짜 소셜미디어들 많이들 하시죠. 그거를 이제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정도로 자신을 노출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는 말에 한번 넣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해지네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뮤즈, Time is running out. 이어서 Journey의 Don't Stop Believin'. 이 Journey 노래는 6542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 기억나요. 이분은 Journey 노래만 신청해 주시는 분이세요. 광팬이신가 봅니다. 전이 노래는 다 좋으신가 봐요. TBS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전이의 Don't Stop Believin' 들어주셨네요. 어저께도 잠깐 공지를 드렸지만 여러분 그 유튜브 제가 오늘 여름말에도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유튜브 얘기를 좀 유튜브의 검색창에서 권순우의 새벽 공감을 치시면 저희 채널이 권순우 밴드 채널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TBS의 공식 유튜브가 이제 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그쪽에 좀 자료를 담아 놓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블랙신드롬 선배님들의 그 보이는 라디오 부분을 올려놨어요. 많이 보시고 거기에 의견도 좀 내주시고 이러면 고맙겠네요.

러쉬, The Split of Radio. 이어서 Clouded House, Don't Dream, It's Over. 두 곡 들으셨습니다. 8077번님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캠핑장에 와서 불멍하면서 듣고 있어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선곡은 더 좋고 새벽 공감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1085님께서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6월이 도약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하우스의 Don't Dream It's Over 신청해 주셨습니다. 요즘 계절이 캠핑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사연 보면 캠핑장입니다. 뭐 캠핑장에서 불멍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많은 거 보니까 지금 캠핑장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그래도 이렇게 캠핑하시면서도 이렇게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모두 모두 너무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터널.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화재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위험한데요. 터널 화재 시 입구에 내려오는 진입 차단 장치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미 터널 안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차를 이동하기 힘들 땐 갓길로 옮긴 뒤 엔진을 끄고 열쇠를 놓아둔 채 대피하고요.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연기를 등진 채로 유독가스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음악 얘기,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락 음악을 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 밤 12시에 락 음악 프로그램이 생긴 거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한번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올스의 랄마파이어는 어저께 몇 번이더라? 전화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기팜 얘기하시면서 도올스 진모리슨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도올스 노래 틀어주세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로 제가 약속을 드렸고 라이마 파이어 보내드렸습니다.

Foo Fighters, The Pretender 들으셨습니다. 닐리리아 님이 사연을 주셨네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자주 뵈요. 좋은 방송 듣는다는 건 피곤을 감수해야지요. 일부러 이제 잠을 참고 방송을 들으셨나 보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TBS 라디오 틀어놓고 자는데 오늘은 깼네요. 아, 제가 잠을 깼나 봅니다. 그래도,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니까 들을만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0511번님, 원디 6월의 첫날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화요일은 계획 정파하니까 보고 싶겠어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TBS가 한 달에 한 번 계획 정파를 하지요. 이제 12시 좀 지나서 계획 정파 이제 점검을 해서 이제 저희도 저희 프로그램도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정파 안에 들어가서 방송이 없습니다. 예, 그날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유,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빌리 아이돌 레벨 EL 들으셨습니다. 880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죠. 이분은 그 블랙신드롬 그 게스트로 오셨을 때 재밌게 들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빌리 아이돌의 세븐틴세븐을 틀어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빌리 아이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신 분 같습니다. 네, 고마워요. 다시 한번 공지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 그 유튜브에서 권순우의 새벽 공감 검색하시면 그 채널 안에 블랙신드롬 저희 출연했던 분 올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이 가서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곡도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블랙사바스 체인지 들으면서 4406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0: 피해를 키웠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바람에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유 더워.
6: 더워.
5: 아유 왜 이렇게 덥냐.
6: 너무
7: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침 저녁의 공기는 서늘하고요. 낮 기온에도 영향을 줘서 심한 더위 없는 초여름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오기 전까지는 최고 기온 30도를 밑돌겠고요. 다만 구름 없는 맑은 하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또 오후 한때는 강원과 경북 북동산지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 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심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부근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평 부근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 옆으로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 3km 구간 정체입니다. 조금 더 와서 부천에서 신월 사이도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초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지점 뒤로 양재 이전부터 서초 사이는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방면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가 정체인 데다가 이후로 여의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어서 여의도 부근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온열 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 활동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가피한 야외 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늘에서 휴식하고 또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부 동탄터널 부근 5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달래 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고 제2경인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광명 부근 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지금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사고 있어서 뒤로 밀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건데도 이게 자칫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순간들이 있죠. 주차 금지 구역에 얌체 주차를 해놓거나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차 대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저기요, 담배 냄새 나잖아요. 여기 금연 구역이에요. 맞는 말이라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